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3: 둘째,
4: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셋째,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3: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4: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의사당대로 국회 의사당 앞 교차로에서 세계평화협력재단 쪽으로 1차로와 의사당대로 여의도역 쪽으로 국회 의사당역 5번 출구 앞 하위 3개차로가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는 집회 준비 관계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마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전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부터는 작업하고 있는 서강대교까지 정체고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영동대교,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제1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남동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뒤로 하기풍기점부터 5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16년 9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하기 싫은 집안일들을 꼽으라면 늘 우위를 다투는 일들이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집안일 하는 모습을 컨텐츠로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제를 푼 물에 그릇을 넣어 뽀득뽀득 씻겨내고 깔끔하게 정리한다든지 가구나 물건을 드러내 깊숙한 곳까지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인다든지 빨래를 하나씩 털어 각을 맞추듯 반듯하게 접어 제자리에 넣는 모습까지 이런 영상을 한참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그렇거든요. 청소하는 것, 세제 사용법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가 하면 귀찮은 집안일인데 남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편해지더라고요. 어질러진 곳이 하나씩 정리되는 걸 보면 괜히 나까지 개운해지는 거죠. 오늘 아침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이것저것 할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느긋하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9월 1일 수요일 첫 곡은요. 딕 패밀리의 음악이었습니다. 나는 못나니. 띠그띠그띠그띠그띠그띠그. 어려운 주법이네요, 이게. 그 어려운 주법을 당시의 가요에 접목한 딕 패밀리. 존경합니다. 앞서 집안일 하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직장인들에게 강아지 영상을 한 15분 정도 보여줬더니 혈압이 낮아지고 불안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뛰어놀고 뒹굴고 귀엽게 장난치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린다는 거죠. 이야, 좋다, 좋아. 저는 저만한 개를 한번 키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강아지를 데려다 키웠는데 저만해지더라고요. 항상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 긴장됩니다. 이제 노견이 돼서는 저하고는 긴장관계 대립을 하더니만 노견이 돼서는 저한테 쓱 와서 기대더라고요. 저를 용서한다는 뜻일까요? 자, 긴장이 풀리는 그 강아지처럼 함춘의 폭송도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0583님께서 오프닝 멘트 딱 제 얘기인 줄요. 히히히. 인스타 살림 피드를 제가 참 좋아해요. 대리만족이랄까요? 네, 저도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아요. 그 살림하는 거 있죠. 뭐 빨래하는 것, 집안 정리하는 것, 그리고 주방기구 사용하는 것, 음식보다 그 칼질할 때 사용하는 도마, 이런 것들 있죠. 쓸데없는 거 많이 사요. 큰일 났습니다. 끊어야 될 텐데 쉽지 않아요. 요즘은 제가 그 세탁세제 그 하는 것 관심 있어서 샀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사용을 안 해가지고. 대리만족이죠, 대리만족. 아, 3386님 안녕하십니까. 춘우님, 오늘은 주중 가장 못생겨진다는 요일이라고 어느 방송인의 멘트를 인용하며 9월 둘째 날 출첵합니다. 왜 가장 못생겨지는 날일까요? 오늘도 쉬는 날 방구석 1열에서 유튜브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 기타 함춘우입니다. 보이시나요 잘? 524님께서 저는 양이들 오고 나서 우울증이 조금 나아졌어요. 고마운 존재죠. 반려묘 필요한 것 같아요. 꽤 시간이 됐네요. 강아지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유행들이 좀 낯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유모차에 햇빛 가리개를 이렇게 씌워서 데리고 누군가를 소중히 길 가는 모습들 보면서 야, 예쁜 아이가 타고 있겠구나 하고 들여다보면은 아이고, 웬 이상한 애가 하나.

0: 앉아있죠. 그랬던 기억들,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유모차 가면 반려견인가? 우리 인식이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혼자 있고 우울한 것보다 반려묘, 반려견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현우 PD님, 비닐하우스 일에 대하여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하는, 비닐하우스 일을 하시면서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삼식이가 계신 건가요? 정말 우렁각시가 있었음 하는 바람을 자주 하기도 한답니다. 아유, 어떡해요. 그래도 그 삼시세끼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행복하다 생각하시면 조금 위로가 되실까요? 조심스럽게 한번 말을 건너봅니다. 2716님께서 쌤, 지난주 목요일 제주 공연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 못 갔지만 애청자 9934님 다녀오셨다고. 공연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주에서 맛있는 거 뭐 드셨어요? 궁금해요. 말씀드릴까요? 지난 제주 공연 이현우의 체크인이라는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이 각 지방의 총국이라고 있더라고요. 각 방송국의 총국이 있는데 총국에서 그 이현우의 체크인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하나씩 두 편씩 제작을 해서 전국 송출을 해요. 제주에서는 두 편을 이제 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출연한 방송국, 시신과 전쟁에 출연한 방송에는 반씩 프로그램을 할당받아서 앞에 반은 김광진 씨, 더 클래식의 김광진 씨, 그리고 반은 시신과 전쟁이 했는데요. 김광진 씨의 어떤 그 릴스가 요즘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오디세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저도 보고 왔는데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감명 깊다기보다는 거의 3시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재밌게 봤거든요. 그 오디세이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김광진 씨가 만든 노래 중에 오디세이의 항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오디세이의 항해라는 노래와 영화 중에 한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서로 비교, 교차하면서 나오는 릴스가 있다고 하는데 곡 제목이 그래서 처음 김광진 씨는 오디세이의 항해로 문을 열고요. 시인과 존장은 다시 항해 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했거든요. 두 프로그램이 그런 의미로 두 팀이 공연을 했고 많은 분들이 정말 좋으셨어요. 꽉 발디딜 틈 없이 꽉 앉으셔가지고 앞에 보조석까지 완전 만석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곡 하나하나마다 해주시고요. 9월 중에 아마 방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국 방송. 맛있는 거는 흑돼지 먹고 왔습니다. 흑돼지 먹고 왔고요. 아침 일찍 또 방송하러 또 올라왔고서 그랬습니다. 또 애청자분들 오셔가지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유 좀 죄송하기도 해서 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오지 마세요 하는 것은 그냥 헛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와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계속 왜 오셨어요? 오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3부는 함춘의 초대 준비했습니다. 강렬한 사운드와 유니크한 목소리로 국내 인디씬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1인 밴드로 활동 중인 더 베인과 함께 할 겁니다. 멋진 라이브와 음악 이야기 잠시 후 함께 할 겁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복성은 여러분들의 참여 당연하죠.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궁금해요. 이 50원, 100원은 어디다 사용해요? 그저 알려줬으면 좋겠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자 저희 필요해요 하시면 문자 무료 아니고 유료로 보내주실 거 아니야. 아무튼 유료 문자 샵 0951로 한번 많이들 보내줘 보십시오.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요, 그냥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아, 지금 화면에 네팔 이야기들 나오고 있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고요. 이쪽에 오셔서 선곡표 확인해 보십시오.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선곡표 오시면은, 아, 그때 이런 음악들 나왔구나 하는 기억들 나오실 거예요. 생각들. 의견, 사연, 신곡 등등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혜지 아나운서 초대하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의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넷마중 이은하고요. 고독은 인순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이은하, 넷마지용 인순이 목소리로 함께한 고독이었습니다. 지난번 제주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몇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9934님 다녀오셨군요. 지난주 제주 콘서트 다녀왔어요. 오늘 방송에서 함디님이 콘서트 자세히 다시 말씀해주시니 지난주 제주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 다시 떠오르며 미소 짓게 됩니다. 좋으셨나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신과 천장이 한 40년 만에 제대로 활동을 해보는 것 같은데 물이 오른다고 할까요? 이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하는데 노를 저으려고 하니까 약간 힘이 딸리네요. 여러분들이 팍팍 밀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스노우보드가 파도를 잘 타야 되는 거죠. 신과 천장도 한번 다시 항해 시작했으니까 파도를 한번 잘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길로 잘 밀어주십시오. 1302님, 함디, 9월이네요. 가을일까요? 어쩐지 제법 선선한 느낌. 오늘도 출첵합니다. 유난히 반가요, 반가요. 편한 목소리, 좋아하는 선곡, 기분 좋은 폭성과의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주 공연 전못 봤지만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TV를 보십시오. 아마 본방 서울 전국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제주에서 먼저 방송을 할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먼저 방송을 하고 그 클립들이 유튜브로 먼저 좀 선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난후 아마 전국 방송 송출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그 진행 순서를 보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6832님께서는 저희 가족도 오디세이 예약하여 한 번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 가족도 오디세이를 예약했는데, 한 번은 딴 약속이 잡혔다고 취소, 또다시 예약. 그러더니 또한 번은 몸살이 났다고 취소.

딸은 다리 움직일 수 있는 영화관을 주장하고 옆집이랑은 아담하고 분위기 있는 영화관을 주장하고 3시간의 장시간 감안하여 딸이 주장하는 영화관으로 하고 드디어 금요일 새 식구 오디세이 보러 갑니다. 가족 세 사람 시간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이맥스로 촬영을 했다고 하죠. 아이맥스 그 디지털 영화 필름의 길이만 해도 엄청나게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아이맥스를 찍었다고 하는 게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무슨 의미지? 그냥 아이맥스 영화관에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뭘로 찍던 큰 화면? 네,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필름을 송출할 수 있는 그 보낼 수 있는 영화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이맥스로 찍었으니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 당연히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편안하게 잘 보고 왔습니다. 보시고 나면 좋을 것 같아요. 3시간 정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영화 시작할 때 그 그리스 로마인들의 이름을 외워야 되잖아요. 무슨 게스, 무슨 우스 이런 거 잘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름만 좀 외우는데 처음에 조금 자리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그냥 우악 막 사운드 쿵쾅 나오고 엄청나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사운드를 집에서 보면은 위아래 층에서 난리 나겠구나. 이런 건 극장에서 봐야지. 잘 왔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우 PD는 봤나 모르겠어요. 부럽죠. 같이 갈까요 저랑? 아 싫대요 저랑은. 5098님 지금 여의도는 불꽃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말이죠. 이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말 토요일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 세계불꽃축제. 야, 사람들 많이 모일 텐데요. 이 강변북로가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이거 볼 때. 그때 이 강변북로에 운전하시는 분들 그냥 차를 세워요. 경찰 소용없더라고요. 4차선인데요. 4차선을 그냥 양쪽 2차선 그냥 막고선 설 정도로 정말 진 풍경. 예, 그렇습니다. 오, 사진 보내주셨어요. 준비하는 것. 이럴 때는 부럽습니다. 한강변에 사시는 분들. 야, 한강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보는 거 아니야.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닐 거예요. 집이 거기인데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길이 막혀서. 아무튼 사람들 많이 모일 텐데 뭐 어쩌록 안전하게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기 편하면 너무 많으면은 그 지하철 같은 거는 역을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좀 조깅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도 챙기고 멋진 풍경도 보고 이건 또 어떨까요?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야, 함 퀴즈. 우리 형이 잘한단 말이야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끄럽긴 한데. 자, 천국의 맛과 지옥의 냄새를 동시에 가졌다는 이 과일. 이야, 이거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요즘은 국내에서도 이 과일을 찾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죠.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양. 이 양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격 만만치 않은데 찾는 사람들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 과일. 이 과일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죠. 강한 향 때문에 과일의 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향 진짜 강해요. 현지에서도 이 과일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숙소에. 이 과일 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숙소에 갔는데 고추장 김치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 같은 거잖아. 갑자기 고추장 김치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현지에서 이 과일 가지고 들어가면은 입실 금지. 아, 겉은 뾰족한 가시로 덮여 있고요. 안에는 부드러운 노란색 과육이 들어있죠.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노란 과육은 이 과일도 바나나도 노란 과육이고 2번 두리안 이것도 노란 과육이지. 어떤 게 맞을까? 자, 어떤 과일일까요? 겉은 뾰족한 가시로 덮여 있고요. 안에는 부드러운 노란색

알게 들었는 이 과일을 맞히는 퀴즈입니다. 자, 보기는 1번 바나나, 2번 두리안. 아, 저 처음에 이 과일 만났다가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왔는 줄 알았거든요. 이야. 그래서 익숙해지려고 무엇을 먹었냐면은 요 과육이 조금 들어가 있는 밀크 캐러멜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그걸 먹었는데도 어우 기절하겠던데. 근데 먹다 보니까 아이 그 맛이 홍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홍어 배울 때그 느낌이 들었고요. 이후로는 지난번 누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이 과일 국내에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요. 잘 이렇게 해동된 거를 비닐봉투에서 적길래 즉 녹음하기 전에 이걸 풀어놨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엇일까요? 1번 바나나일까요? 2번 두리안일까요?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준비했습니다. 신효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리고 조갑경입니다. 바보 같은 미소.

달콤한 노래죠. 신여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리고 조갑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보 같은 미소. 7490님께서 문자 보낼 곳 번호도 항상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5.1 앞에 0이 붙겠죠? 0951, 0951로 보내주시고요. 긴 거는 100원이 필요하고요. 자동으로 그렇게 뭐

부과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짧은 문자는 50원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말 정답 많이 보내주셨네요. 사연도 많으시고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두리안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국내에 수입된 두리안이 1,700톤을 넘었다고 해요. 아, 저도 몰랐어요. 두리안이 이렇게 수입이 되는 줄. 직접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유의 강한 냄새 때문에 예전에는 마니아층만 찾았죠. 그런 과일로 여겨졌는데요. 해외여행에서 두리안을 맛본 사람들이 늘고 국내에서도 판매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김치를 생각해보면 그렇죠. 김치, 마늘, 예전에는 외국인들에게는 혐오 음식이었는데요. 이제는 너무 잘 드세요. 너무 잘 드세요. 맛나게. 저희들보다 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냄새는 조금 부담스러워도 맛 한번 보면 계속 찾게 된다는 두리안.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이 고이지. 6313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정답 2번 두리안입니다.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그렇고 비싸기도 하고. 전요, 우리나라 과일이 맛있고 최고인 것 같네요. 비싼 돈 주고 안 사 먹지요. 아, 말씀 주신 거에 저도 약간 공감은 합니다. 그게 이렇게 주고 먹을 맛인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맛이 있기도 하고 이상한 맛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에게도. 2908님께서 정답 2번 두리안입니다. 아, 계속 오던 비가 멈추고 해가 떴습니다. 오늘 날씨 조금 선선한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일산 멋쟁이주님, 저는 98년 방콕 파타야로 신혼여행 가서 처음 먹어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잘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비싸다는데. 가솔심쿤께서는 두리안입니다. 베트남 여행할 때 숙소에 반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사서 먹어봤는데 아유, 저는요 못 먹겠더라고요. 아들 딸내미는 잘 먹던데요. 그것도 세대 차이일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292님께서는요 두리안 더 베인 기다리고 있어요. 두리안이 더 베인을 기다린다는 건가요? 두리안이 더 베인을 기다리고 있대요. 더 베인 씨, 두리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이따 두리안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1302님, 오늘 가을맞이 퀴즈 도전. 아, 2번 두리안. 전 무서워서 도전을 못하게 봤어요. 베트남을 세 번이나 갔었는데 두려운 기분에 과일이 무서울 수도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뾰족한 가시 같은 게 달려있어가지고. 제가 향에 민감해서리 정답 2번 두리안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진짜 많아졌어요. 수입이 200%가 넘었다고 하잖아요. 많아졌겠죠. 무서운 과일입니다. 뾰족한 가시 있습니다. 찌르면 많이 아파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세 분 선정했습니다. 두루루루루루. 먼저 5283님 축하드립니다. 크크크. 바나였음 맛이라도 있겠죠. 정답은 두리안. 예전에 1박 2일 보니 엄청 이상한 것 같아서 아직 도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하겠죠. 아, 그 프로그램에서 두리안 가지고 또 뭘 했나 보죠? 잘 드시는 분이 계셨을 거고 또 그 음식 가지고 또 이상한 리액션을 하신 분도 계셨겠지.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 리액션을 보고 더 도전을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기분도 들었겠네요. 9093님께서 아, 축하드려요. 9093님 정답 두리안입니다. 얼마 전 먹어보니 입에서 방구 냄새 나더라고요. 방구 냄새면 다행이게요. 쌍디귿으로 시작하기도 하죠 가끔. 2634님께서 인천에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들 감사합니다. 정답 두리안입니다. 2634님 축하드립니다.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근무하신다는 게 어떤 직종에 계실까요? 자, 세 분 축하드리고요. 5283-9093-2634 세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샵 0951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정리해서 선물 업체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촌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소라 그냥 이렇게 이어서 박남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 그대여. 0662님께서 유유 0951이 생각이 안 나. 0591로 했네요. 그번 어디로 왔을까요? 0591로 하면은 어디로 가지? 빨리 오라고 좀 연락 좀 하시죠. 병원 갔다가 출근하면 듣고 있습니다. 어휴, 병원 다녀오셨어요? 무슨 일이실까요? 건강이 최고죠. 가슴을 울리는 음악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이야, 기분이 좋네요.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은 TBS의 모든 구성원들입니다. 곧 행복해지겠죠? 지금도 이 시간, 이 방송 제작하는 시간만큼은 다들 행복하고 계신데 저만 그럴까요? 정보 알아야 할 이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요. 프로그램 어제 라디오 상업 광고 나갔나요? 어제자로 TBS 광고 틀어 나가더라고요. 예. 뭐 저희가 상호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좋아합니다. 하, 여기에 그냥 파랑 같이 해서 고춧가루랑 그래서 어제 9월 1일부터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 아유. 상호 확 얘기하고 싶다. 심할 수 써야 돼요, PD가. 95.1 고정하고 쭉 듣고 계시면요. 어느 광고인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광고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사업주분들 계시면요. TBS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 이거는 뭐죠? 헥터르죠? 뭐죠? 제 입으로, 제 목소리로 광고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 2부 꾹꾹 전합니다. 푸른 하늘 꾸며서 본 거리.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양화로 홍대 입구역 앞 교차로에서 동교동 3거리 쪽으로는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4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신월 여의지하도로 서울 쪽으로 지하도로 한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도로 앞두신 분들은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당대로 국회 의사당역 5번 출구 앞은 오후 1시에 예정된 집회 준비

관계로 하위 3개 차로가 통제 중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로 서행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이천나들목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 위험 높은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명예.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앉으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레니 크라비치가 1991년에 발표한 Always on the Run입니다. 이 노래 Guns N' Roses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슬래시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레니 크라비치와 함께 곡을 쓰고 직접 기타 솔로와 리프를 연주해 큰 화제를 모았던 곡인데요. 이 곡의 인트로를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건요, 블루지 하면서도 숨 쉴 틈 없이 밀고 당기는 16비트의 기타 커팅과 리듬의 그루브죠. 거친 록 사운드 아래로 흑인 음악 특유의 펑키한 브라스와 드럼 비트가 촥촥 감기는데, 이 군더더기 없이 단단하게 맞물리는 그 앙상블 정말 일품입니다. 이 곡은 어릴 적 어머니가 건네주셨던 사랑과 삶의 지혜를 되새기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질주해야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인생의 선물이며 네가 베풀어야 할 것은 오직 사랑이라 말씀하셨지 라는 노랫말이래요. 끝없는 경제에 지친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집니다. 바쁘게 달려가는 수요일 아침이지만 레니 크라비치와 슬래시의 뜨거운 기타 그루브에 기운을 듬뿍 얻으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여유와 나만의 중심을 꼭 챙기는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니 크라비치, Always on the Run.

야, 와, 레니 크래비치. 야기님께서 신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궁짱 짝짝짝 짝짝. 요 테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프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 테마 주면은 한 2시간은 너끈하게 한 곡으로 충분히 공연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목소리가 안 되겠구나. 3분이 리밋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이게 리밋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프리미엄으로 회원 등급해야 되나? 그런 거 있던데 요즘. 쫙 그 제한 걸려가지고 더 보시려고요? 더 보시려면은 돈 더 내십시오. 인생에 돈을 더 투자해야 목소리가 2시간 될까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아, 블루에디켓님. 슬래시. 아, 어떠세요? 몸을 흔들흔들, 그룹으로 하죠? 음악에 맞춰서 몸을 왔다 갔다. 여기 조금 발전되면 힙합 하는 친구들이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손으로 누르죠, 계속. 위아래로. 눌러, 눌러. 아, 도핀송? 도핀송이 맞으실까요? 도핀송 오그님께서 반갑습니다. 함춘호님 라디오 처음 듣는데, 아이, 목소리도 되게 차분하시고, 편안하고 여유로우셔서 제 마음도 여유로워지네요. 그런가요? 이게 차분하고 편안한 게 아니라 정신이 없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우리 현우 PD가 이쪽으로 오시죠. 저쪽으로 오시죠. 문도 열어주고요. 커피는 이거 드시죠. 이러다 참 익숙해지면 큰일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빛 발라드님께서 한플리 들으며 드라이브 중입니다. 요즘 백수라서. 백수인데 백수라서 좋아요. 이 시간에 한플리 들을 수 있어서. 야, 이게 좀 우픈 현실이군요.

저도 백수인데요. 어? 백수죠. 어? 직업을 하나 잃었거든요. 그런가? 아무튼 좋네요. 자유롭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들과 더 방송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한철입니다. 주라기 공원 듣고요. 함춘호의 초대석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0: 한신호가 만나고 싶은 사람, 궁금했던 뮤지션을 만납니다. 음악 이야기부터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라이브까지 함께하는 시간, 함춘호의 초대.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정식 데뷔 순간부터 각종 대회를 휩쓸며 최고 유망주로 평가받았고요. 현재는 인디씬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락밴드예요, 락밴드. 더 베인, 네, 최보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재보훈입니다.

0: 나는 이 톤을 좀 올려서 얘기했는데 완전히 헛다리 집나 그러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아, 아닙니다.
0: 네. 아침이 우리 보은 씨한테는 어떤 시간이에요?
1: 저를 다시 이제 깨워내는 근데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0: 일어나요, 이 시간에?
1: 저 보통 한 7시에서 8시쯤 뛰러 나가거든요.
0: 아, 네. 7시, 8시쯤에 나가서 뛰고 와서 주무시는 거 아니고요?
1: 뭐, 중간에 잠깐 이제 낮잠을 조금 자고 싶고, 그렇긴 하죠. 네.
0: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더 베인의 보은 씨 뭐 보려고 오셨거든요.
1: 아, 네.
0: 자, 그러니까, 카메라가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한번 인사 한번 네. 멋있게 한번 해보시죠.
1: 좋은 아침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더 베인 재본입니다.
0: 제법 네. 아주 멋진데.
1: 아,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정식 데뷔 순간부터 각종 대회를 다 휩쓸었다고 그리고 최고 유망주로 평가받았다고 현재 인디신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어때요? 부족한 거 있나요?
1: 아, 너무 과분합니다. 사실.
0: 과분해도 될 것 같은데.
1: 감사합니다. 여러분 되게 멋있게 소개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시작부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니, 네.
0: 저도 이 원고만 봤을 때는
1: 네.
0: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싶었는데 딱 뵙고 나니까 글이 좀 부족했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더 잘 모셔야 되는데 오늘 좀 일찍 오셨죠?
1: 아, 네네.
0: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좀 들으셨죠?
1: 네.
0: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문자 중에 9093님 왜 이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아까 문자 중에 제가 두리안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베인 씨를 9093님께서는
1: 네.
0: 두리안이 기다리는 가수 더 베인 씨 아닙니까? 반가워요. 오늘 멋진 라이브 부탁한다고.
1: 아, 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0: 준비하고 오셨죠? 라이브를 해야 된다는 거.
1: 네.
0: 아, 아침에 노래 가능해요?
1: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아까 리허설 하는데 좀 죄송하더라고.
1: 아, 아닙니다.
0: 유기님께서 두둥 깨악 최보이님 멋지다요. 오,
1: 감사합니다.
0: 가만 있어라. 이걸 우가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구나. 우가가님께서
1: 네.
0: 와, 두 분 톤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톤? 목소리 톤?
1: 목소리 톤.
0: 피부 톤? 피부 톤은 안 되겠고 이제 빛나네요. TV로 보니까. 야, 뭐 바르셨어요?
1: 네, 오늘 그냥
0: 메이크업 약간 했어요.
1: 조금은요.
0: 메모에다가 하나 좀
1: 선크림.
0: 메모에다가 하나 남겨주세요. 어느 거 네, 브랜드 뭐 사용하시는지. 네,
1: 선크림 브랜드 남겨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TV에 너무 멋지게 나온다. 아까 뵀을 때
1: 네.
0: 제가 어디서 봤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아, 네.
0: 만난 적이 없어요.
1: 네, 저는 만나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0: 순간 딱 보는
1: 되게
0: 순간
1: 기대하면서 왔어요.
0: 네. 이 경쟁자는 누구일까? 이 음악에 그 밖에 연습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보은 씨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
1: 네.
0: 그 음악들도 딱 준비를 잘 어울리는 톤 앤 매너를 좀 맞췄는데
1: 네.
0: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1: 아, 네.
0: 무대에서 좀 포지션이 뭐예요? 보컬?
1: 네, 보컬.
0: 기타.
1: 기타. 네.
0: 기타와 보컬 중에 어느 쪽을 더 관심있게 해요?
1: 사실 관심은 기타가 더 많은데요. 어쨌든, 이제 보컬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기타가 더 많고. 네. 기타리스트 밴드 얘기 좀 해주세요. 몇 인조예요?
1: 지금은 이제 라이브로는 4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구성은 드럼, 베이스,
1: 기타.
0: 그리고
1: 네.
0: 보컬.
1: 네.
0: 사운드 좋겠다.
1: 네. 그래서 투기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보은 씨가 이제 기타로 같이 하면서
1: 네.
0: 와. 그 무대 오늘을 가지고 나오신 기타가
1: 네.
0: 예뻐요.
1: 아, 오늘 가지고 나온 기타는
0: 소개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타도. 기타 안녕. 우리 기타 안녕.
1: 안녕. 오늘 가지고 온 기타는 그레치라는
0: 그레치 기타
1: 네.
0: 그 재즈 뮤지션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그 모던 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시죠?
1: 네.
0: 어쿠스틱 기타를 처음 만나게 돼요?
1: 네. 저도 이 기타를 처음 이제 손에 잡고 쳐봤을 때 되게 약간 락앤롤 하는 소리가 나서 그래서 나랑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0: 잘 어울려요.
1: 잘 어울려요.
0: 라이브 때도 사용을 하시나요?
1: 네. 라이브 때도 가끔씩 사용을 하고 있어요.
0: 그 앰프를 사용할 때는 좀 사용을 안 하고 앰프를 사용하는 기타는 따로 있고.
1: 아, 네네.
0: 아, 멋지십니다. 팬분들이 많으신가 봐. 아, 민수님께서,
1: 네.
0: 목소리 톤이나 속도가 잘 어울린대요.
1: 아.
0: 당신하고 나하고.
1: 네.
0: 이야. 혹시, 나랑 밴드 한번 해볼래요?
1: 전 너무 영광이죠. 아,
0: 좀 배고프긴 한데, 어떻게 해요? 배고픈 거 익숙해요?
1: 네, 익숙합니다.
0: 아, 밴드는 좀 그렇더라. 아니, 더 메인 정도면은, 이제 배고픔은 벗어나는 거 아니야?
1: 아니죠. 야, 이제 시작이라.
0: 일부러 네. 배고파요?
1: 열심히 해야 됩니다.
0: 기대돼요. 야기님께서, 와, 역시 대한민국 일장 기타리스트 분이셔서 기타에 관심을 준다고. 그러게, 다른 방송 나가봐. 저 쳐다나보나.
1: 그, 아니, 언급해 주는
0: 의상이 잘 어울려요? 이런 거나 물어보지, 뭐. 기타 얘기 안 하잖아요.
1: 맞아요.
0: 아까 소리 잠깐 들어봤는데, 네. 소리가 독특하더라고요.
1: 네.
0: 제가 지금 그 설명을 하면서, 아, 어쩐지 톤이 구수하다 했더니 대구 출신이구나.
1: 네.
0: 또 전공이 또 그쪽이네. 그 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서는 세부 전공이 뭐였어요?
1: 아, 보컬로 들어갔어요.
0: 보컬로 들어갔어요.
1: 네.
0: 보컬로 들어가서.
1: 사실, 저는 대학가요제를 나가고 싶어가지고.
0: 내 얘기가.
1: 네.
0: 그래서. 대학가요제 가려고, 네. 대학에 가려고 했더니만, 네. 그때는 기타 치면 대학 안, 아, 저기 대학에 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나갔죠?
1: 네네.
0: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 그래서 가서 이제 은상을 받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은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0: 네. 대학가요제는 팀으로 나갔어요.
1: 네, 그때는 네, 또 팀이 따로 있었어요.
0: 아,
1: 네.
0: 그때는 그 팀명은 뭐였어요? 그
1: 파사라는 팀으로
0: 파사?
1: 나갔는데
0: 이미 왠지 그것도 왠지 심상치 않네. 음악의 형태가 왠지 좀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좀 그렁그렁 이런 거 하는 거.
1: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이제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준비해서 나갔어요.
0: 무슨 뜻이에요, 파사는?
1: 파사는 그 뜻이 참 웃기긴 한데요. 그 김밥 그 김밥집 이름에 김자만 빼고 파사를 저희가 자주 가서 먹던 음식점 이름이
0: 뭐뭐 네. 파사 이거.
1: 네, 김밥 하는 사람들이라서
0: 아~
1: 거기에 이제
0: 그 지역 로컬 빼고. 로컬 네. 학교 앞에 분식집
1: 네, 학교 앞에 분식집에서 늘 저희가 이제 뭐 합주하고 이러고 난 뒤에 가서 먹고
0: 여러분들의 했던. 훌륭한 네. 안식처였군요.
1: 네. 그래서 뭐 되게 이제 준비 다 하고 지원서를 쓰는데 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럼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0: 그 집 아직 있어요?
1: 지금은 그냥...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0: 이야, 사장님 덕분에 파사가
1: 네 생긴 거죠.
0: 파사가 팀을 유지할 수 있었네.
1: 네.
0: 주머니 사정을. 야, 사장님한테 인사 잘 드려야 되겠다. 네. 어떻게 그 보은 씨라고 불러드릴까요? 더 베인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1: 편안하게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0: 베인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해질 테니까 더 베인을 더 알려는 게 좋겠습니까?
1: 아, 네. 더 베인.
0: 지금 1인 밴드라면서요, 이게?
1: 네, 네. 지금은 1인 밴드입니다.
0: 더 베인으로 네. 혼자 준비하고 계신 거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네.
0: 나머지는 더 어떻게 했어요?
1: 원래는 3인조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뭐 음악을 그만두고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제 저 혼자 남게 됐는데
0: 왜 그만뒀대요?
1: 그냥 이제 뭐 개인 사장으로 그만두게 되고
0: 배고프대요 진짜.
1: 그랬는데 이제 그 팀 이름이라는 게 뭔가를 만들어두고 그걸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버려진다라는 게 저는 참 그게 싫더라고요.
0: 이해돼요.
1: 네, 제가 끝까지 이 이름을 지켜가자. 라고 해서 1인 밴드로 유지를
0: 그러니까요.
1: 하고 있습니다.
0: 시인과 촌장을 아세요?
1: 네.
0: 네, 시인과 촌장이 만들어진 지는 45년 됐고요. 제가 40년 그때 만들어서 시인과 촌장을 하고서 한 잠깐 6개월 활동을 하고 각자의 갈 길 갔는데 네. 40년 동안 시인과 촌장은 홀로 남겨진 게 하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시인과 촌장을 이름을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1: 네.
0: The Vein. 그 The Vein은 무슨 뜻이에요?
1: The Vein은 그 화살 끝에 있는 그 깃 있잖아요.
0: 그쵸.
1: 그걸 지칭하는 말인데 네. 그게 없으면 화살이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안 나가거든요.
0: 방향키 같은 거구나.
1: 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음악을 그대로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더 베인의 이름이 맞는지 적당한지 잘 어울리는 팀인지 네. 음악을 한번 들어봅시다.
1: 아, 네.
0: 자, 기타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뭐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 그냥 이야기하면서 놀죠.
1: 네.
0: 뭐. 자, 소리 한번 내볼게요. 야, 자, 튜닝해도 돼요. 음악의 기본은 튜닝이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실시간으로 더 베인 보은 씨가 튜닝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고 있습니다. 야, 이 모습 어디서 봐. 무대 올라갈 때 이미 다 튜닝하고 올라가잖아.
1: 네.
0: 이런 모습 잘 안 보여주는데.
1: 그렇죠. 보통은 잘 안 보여주죠.
0: 그렇죠.
1: 네.
0: 이런 방송 나가서도 튜닝이 잘 안 맞아도 그냥 하라 그러죠. 막 튜닝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고.
1: 빨리 하라고.
0: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방송 사고라고. 자. 기타 라인, 기타 라인, 됐어요? 기타 라인 누르고요. 아, 볼륨을 안 올려서 그랬던 수도 있어요.
1: 아, 제가 여기 튜너를 키면
0: 볼륨이 바꾸라나. 네.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타의 세계를, 기타에 달린 튜너를 키면 밖으로 소리가 그 라인이라고 그러죠. 잭을 꽂는 게 안 나갑니다. 우리들의 로맨스.
1: 네.
0: 이 곡은, 이름이, 네. 곡 제목이, 달콤해요.
1: 아, 네.
0: 무슨 내용이에요?
1: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근에 제가 균열이라는 그 정규 2집을 발매를 했는데요.
0: 이름은 잘 짓네.
1: 네. 그 앨범 속에 들어가 있는 트랙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음악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결국 제 주변에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이 감사한 마음을 한번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노래를 쓴 곡이에요.
0: 곡 쓰는 이야기는 곡을 듣고 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1: 네.
0: 지금 제게 CD를 하나 주셨어요.
1: 아, 네.
0: 이게 여기에 수록된 곡인가요?
1: 네.
0: 하나, 둘, 어디 있나? 하나, 아홉 번째 트랙이네.
1: 네.
0: 자, 한번 CD 한번 잡아주시. 야, 언제 발매된 거예요?
1: 올해 7월 2일에 발매를 했었습니다.
0: 곡이 13곡이 트랙이 13트랙까지 있어요.
1: 네.
0: 그러면 EP로 한 곡씩 발매를 하고서 나중에 모은 건가요? 아니면은
1: 한 번에 냈어요.
0: 네. 돈 많이 들지 않았어요?
1: 뭐 열심히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0: 앨범을 네. 만들어도 소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요즘은
0: 다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1: 네.
0: 그런데 이 CD를 만든 이야기도 곡을 듣고 이야기하죠.
1: 네.
0: 시간도 별로 없는데. 자, 소리 한번 내보고. 자, 더 베인입니다. 우리들의 로맨스. 1집이죠?
1: 2집이요.
0: 2집.
1: 네.
0: 내가 대충 듣네. 1집, 2집. 야, 2집의 아홉 번째 트랙입니다, 여러분. 균열이라는 앨범 타이틀이네요. 듣고 또 우리가 신나게 얘기해보죠.
1: 예.
0: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우와! 와, 이 아침에 미를 계속 치고 있네.
1: 네.
0: 아, 미를 그렇게 치면 어떡해요. 정말 미를 계속 치네. 야,
1: 감사합니다.
0: 매력있네요.
1: 맞습니다.
0: 그런 창법을 뭐라 그래요? 아, 이렇게 하는 거. 샤우팅.
1: 네.
0: 오, 근데, 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를 살짝 푸네.
1: 네.
0: 아, 이런 쾌감이 있네요. 유기님께서 해장에 이렇게 기타 연주를 라이브를 하신다니요. 대단한
1: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에 뛰셨어요?
1: 아, 오늘은 좀 걸었어요.
0: 걸었습니까?
1: 네.
0: 비 오늘 요즘 며칠 비 소식에는 아침에 운동을?
1: 네, 좀 어려워가지고.
0: 운동을 한다는 건 자기의 음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
1: 그런 부분도 있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 멈추고 싶은 구간들이 있거든요.
0: 아.
1: 그럼에도 제가 계획했던 키로수만큼은 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한테 계속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0: 와, 네. 자기와의 싸움이군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멋집니다. 자, 경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MBC의 여러 가요제를 출전하셨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듀엣 가요제, 싱어게인, 슈퍼밴드.
1: 네.
0: 이런 프로그램들은 진짜 음악을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듀엣 가요제에서는 그 자우림의 김윤아 씨가 자우림?
1: 네네네.
0: 함께 듀엣을
1: 네.
0: 한 거예요.
1: 듀엣 파트너로 함께 해가지고.
0: 5연승.
1: 네, 5연승 했습니다.
0: 이야, 대단하다. 싱어게인 시즌 3에서는 탑10에 진출했어요. 이것도 네. 대단한데.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본인이 더 베인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나간 거예요? 아니면 최보훈으로 나간 거예요?
1: 아, 최보훈으로 나갔어요.
0: 최보훈으로.
1: 네.
0: 슈퍼밴드는요? 어떻게? 슈퍼밴드는
1: 슈퍼밴드,
0: 팀으로?
1: 슈퍼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보훈을 나가서
0: 팀이
1: 거기에서 이제 그 안에서 팀이 구성이 되고, 네.
0: 와, 이 슈퍼밴드의 3위.
1: 네.
0: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보은 씨가 그렇게 참여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1: 사실 듀엣 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0: 응모를 했고,
1: 네.
0: 희망.

0: 해가지고 이게 컨택이 돼가지고 하게 돼서 그랬는데, 이제 이외에 이제 싱어게인이나 쇼팽 같은 경우에는 그전 듀엣가요제의 모습을 보시고, 네,
1: 작가분들이 눈을
0: 작가분들이 이렇게
1: 담아뒀다가.
0: 연락이 오셔서 이제 어쨌든 선택을 하고 다시 이제 제가 참가 신청서를 쓰긴 써야 돼요.
1: 아니, 근데
0: 네.
1: 우리끼리 뒷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작가들이 연락 오죠.
0: 네.
1: 그러면 어느 정도 보장해줘요?
0: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1: 그래?
0: 그냥
1: 아니,
0: 이제
1: 나
0: 한번
1: 듀엣가요제에서
0: 해보실래요? 약간 이런 거 봐.
1: 5연승 한 사람인데 나를 다시 첫 무대부터 하라고? 야, 이건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없어요?
0: 그런 건 없었어요. 네.
1: 그래요.
0: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도 되게 좀 순수하게 계속 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1: 계속 나가보고 싶어서?
0: 네.
1: 어때요?
0: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곳에 가면 이제 지금 당대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교류도 되고,
1: 요즘 시장은 어떤지, 시장에서도 좀
0: 네.
1: 화보고.
0: 그러면서
1: 사실
0: 요즘은.
1: 얘네들은 나한테 안 되는데. 하는 평가도 좀. 어떻게 그 출연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세요?
0: 네. 그래도 뭐 끝까지 계속 열심히 했던 결과의 형태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쉬운 게 있기는 있죠, 사실.
1: 뭐가 아쉬워요?
0: 그래도 뭐좀 나간 김에 좀 우승도 한번 해보고 싶고.
1: 상금
0: 네,
1: 금액이
0: 또
1: 다르죠?
0: 상금금이 또좀 다르죠.
1: 그 원고 자꾸 봐야 거기 있는 얘기 안 해요.
0: 네.
1: 오, 민정님께서 복면가왕에서 가왕도 했다.
0: 아, 네네.
1: 어떤 가면 쓰고 나왔어요?
0: 저는 그 악기 쫓는 호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왔는데 호랑이 가면이었습니다.
1: 나도 집에 그 가면 하나 가지고 있는데,
0: 아, 가지고 계세요?
1: 작가들이 해보겠냐고 그래서, 당연히 난 하면 올려줄 줄 알았디. 예선에서 그냥 탈락시켜버리던데? 바로 가면을 벗겨버리더라고요. 이런.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가왕, 얼마나 자리 지켰어요?
0: 저그 2연속 강하고 이제 3연승째 때 내려왔어요.
1: 전화해야겠다. 야, 왜 나는 떨어뜨리냐? 이러면. 저희가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코너가 있어서 일단 먼저 교통정보 하나 좀
0: 네네.
1: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6019님께서 교통제보를 하나 주셨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고요. 서울 방향. 255km 지점 당진분기점이에요. 대형 화물차하고 승용차 사고로 1, 2차선에서 지금 사고 처리 중. 야, 운전해요?
0: 네, 운전합니다.
1: 이 사고 나면 어떻게? 답답하죠.
0: 답답한 건 답답한 건데 좀 걱정이 많이 되죠.
1: 걱정이 많이
0: 네.
1: 되죠. 이럴 땐 안전운전해야겠죠.
0: 네.
1: 그럴 때는 사고가 났을 때는 기다려주는
0: 미덕도 있어야
1: 미덕이세요.
0: 되죠. 네.
1: 아,
0: 있어야
1: 그렇습니다.
0: 됩니다.
1: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는. 자, 우리 할일 하나 했으니까 음악 하나 더 들읍시다.
0: 아, 네, 좋습니다.
1: 자, 이번에는요. 틈이라는 곡이에요.
0: 네.
1: 이것도 비슷한 어떤 장르의 음악인가요? 제 머리 흔들어도 될까요?
0: 네, 머리 흔드실 수 있을
1: 머리
0: 것
1: 아프다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났네. 파스 있나? 밖에? 모르겠다. 아무튼 신나게 한번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1: 더 베인 틈입니다.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도레미미미미미를 계속 치고 계시네요. 정말 어떡하나. 음악 듣고 있다 보니까
0: 네.
1: 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목소리를 들어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0: 아, OST 자주 했었어요.
1: 자랑 좀 해봐요. 뭐만 했는지.
0: 이태원 클라스.
1: 야, 재밌게 봤거든.
0: 네.
1: 야. 그래, 거기 그 목소리 들은 것 같아. 그리고 네. 또.
0: 그리고 베가본드라는.
1: 아, 하여튼. 약간 락킹하고.
0: 네.
1: 드라마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음악들을.
0: 네.
1: 그리고 또.
0: 그, 최근에 또 신입사원 강회장. 이러기도 나오고, 네.
1: 내가.
0: 했습니다.
1: 귀한 분을 모셨네.
0: 감사합니다.
1: 사인해져 있다. 와, 아침에 너무 멋있다. 앱과 톡사님께서 오전에 이런 가창으로 터뜨리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흥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노래할 기회는 많지 않아요?
0: 맞아요. 네. 그렇게 아침에 스케줄이, 노래할 스케줄이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 저희가 이제 출연 요청을 드렸을 때 어떻게 좀 쉽게 응하셨나요?
0: 네. 전 너무 좋아가지고 라디오 하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1: 그래.
0: 네, 그래가지고
1: 라디오도 앞으로 여기만 나와요.
0: 있습니다.
1: 다른 데 가봐요.
0: 자주 불러주시고.
1: 그러니까 다른 데 가봐요. 피곤만 해.
0: 네.
1: 중간에 광고 나가고 이러면 막 노래하다가 이 숨 조이는 것 같고
0: 네.
1: 말을 광고 나갈 때 이러거든. 말하는데 그냥 끊어버려요. 아직 오늘 광고가 없거든요.
0: 네.
1: 근데 광고 많았으면 좋겠다.
0: 많이 해주십시오.
1: 그러십시다. 아, 거주지가 요 근처구나.
0: 네.
1: 지산에 있구나, 지산.
0: 네, 요 주변에 있어요. 네.
1: 거기 몇 층에 살아요?
0: 네.
1: 거기 몇 층에 있어요?
0: 저 8층?
1: 아, 우리 4층에 지인이 있는데.
0: 아, 그래.
1: 아. 어제도 거기 갔다 왔는데.
0: 네.
1: 아. 자주 와요. 근처에 맛있는 데 많더라. 가면 연락할게요.
0: 예, 연락 주십시오.
1: 어제 가서 육회 비빔밥 먹고 왔어요. 곰탕 맛있게 하는 집 가서. 아니, 음악 프로에 불러 초대해가지고 음식 얘기만. 자, 너무 좋습니다. 앨범 얘기 좀 합시다.
0: 아, 네네.
1: 앨범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이 앨범을 만들게 됐는지.
0: 아, 네. 그, 더베인이 작년에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었는데.
1: 됐군요. 시기간이.
0: 네. 그러면서 이제 1집 앨범이 저의 그, 더베인의 그 10년 동안을 뭔가 계속 대표하면서 저를 지켜와 줬다라고 생각을
1: 1집이.
0: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한테 또 새로운 명함이 하나 필요하겠다.
1: 아.
0: 네, 나를 대표할 다음 음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집을 준비하고 올해 내게 됐어요. 네, 올해 내게 됐고 균열의 내용들은 결국 제가 바라보고 있고 제가 바라는 그런 세상들 그리고 지키고 싶은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한번 가득 담아보자.
1: 야.
0: 아주 그렇게 균열이 나오게 됐습니다.
1: 락스프릿이네. 락스프릿을 딱 가지고 계시네. 대구예요?
0: 네,
1: 대구가 락의 또 고장이잖아요.
0: 네,
1: 또.
0: 대구 락 많이 하죠. 네.
1: 락이 거기는 아주 깊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0: 네,
1: 블루스, 락, 메탈 이런 쪽으로
0: 네.
1: 거의 대구에서는 시인과 천장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0: 네.
1: 대구에서 사랑해 주시는 아티스트들.

0: 이 장르를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던 건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1: 저 기억도 약간 반한 기질이 있었군요.
0: 약간 뭐그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대구잖아, 대구.
0: 네. 그 당시에 이제 TV 프로그램들을 보다가 이제 거기 밴드들을 나오는 거 보고 나도 기타를 한번 쳐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기타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원래 좋아하는 음악들이 락 음악이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락을 하면서 노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1: 우리 보은 씨가 직접 곡을 다 만드시죠?
0: 같아요. 네.
1: 그 영향, 곡을 만들게 된 어떤 동기는 어떤 순간에 곡을 만들게 되는 순간들이 있나요?
0: 되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제가 할 얘기가 있어 하고 탁 앉아가지고 기타를 잡고 뭔가 곡을 쓴다기보다는 몸이 먼저 그냥 이걸 막 치고 있어요.
1: 아, 기타를 막 치고 있으면
0: 네. 네, 그러다 보면
1: 기타가 이런 곡을 쓰라고 알려주는군요.
0: 네, 그러면 제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제를 잡아가고 네, 그렇게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1: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음악을 통해서?
0: 저는 용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요즘.
1: 요즘
0: 네, 그리고
1: 이 세대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0: 네, 그리고 계속해 나가야 할 이유와 의지에 대한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1: 우리 봉 씨가 하고자 하는 더 베인이 하고자 하는 음악적인 장르가
0: 같아요. 네.
1: 그렇게 풍요로운 장르는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걸 위해서 수익을 잘 올린다거나. 근데 뭐 이런 페스티벌엔 잘 어울려. 락 페스티벌엔 잘 어울리는데
0: 네.
1: 그게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0: 맞아요, 네.
1: 음반 판매를 하거나 음악이 스트리밍 되거나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운데 특별한 경우가 있죠. 아까 제가 이거 좀 OST에 실린 것 같아요. 라고 드라마가 쫙 음악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만나면은
0: 네.
1: 그때는 조금 영향이 좀 있고 그러지
0: 네,
1: 않나요?
0: 영향이 좀 있죠.
1: 공연 자주 해요?
0: 저는 공연을 정말 좋아해서 자주 합니다. 네.
1: 그렇군요. 아, 원래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그 커버를 부탁드리는데
0: 네.
1: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커버하지 맙시다. 꼭
0: 그런가요?
1: 하지 말고 본인 곡 하죠, 본인 곡.
0: 아, 네.
1: 본인 곡만
0: 네.
1: 해도 뭐, 이 커버는 저 자기 곡이 좀 부족한 분들한테 커버를 부탁드려야지. 차고도 넘치고, 이렇게 목소리 깡패인데 곡을 드려야죠.
0: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안녕이라는 곡을 저희가 좀 청해보려고 해요.
0: 아, 네네.
1: 어떤 가사를 딱 얘기하고 싶어요?
0: 이곡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살면서 되게 수많은 안녕을 서로 권하잖아요.
1: 저도 이제 좀더
0: 네.
1: 프로그램 맞춰. 저, 본 씨하고도 안녕,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의 연속인 이 이야기들의 안녕을 한쪽 쪽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1: 기타 좀 잡으세요, 그럼. 말에 무엇해, 목소리로 노래를 이야기하죠. 요번에 실렸죠? 몇 번째 곡일까요? 이 곡은 11번째
0: 11번
1: 트랙이네요.
0: 트랙입니다.
1: 청해 듣겠습니다. 더베인, 안녕.

0: 이 곡은 공연 때 하시죠?
1: 네.
0: 언제 불러요?
1: 거의 제일 마지막쯤에
0: 아, 이때 그럼 다 같이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이러는 거잖아.
1: 네, 이렇게
0: 와,
1: 하는데.
0: 공연
1: 네.
0: 궁금해요.
1: 아, 네.
0: 공연 하면 어때요? 찐팬들이 많다 그러던데.
1: 아, 네. 많이 와주시고, 네. 공연을 올라가면 제가 좀 많이 돌아
0: 아, 그 미를 많이 치는구나.
1: 있어가지고.
0: 이
1: 네.
0: 원래 태생이 미를 치는 사람이구나, 저.
1: 그래서 시작하면
0: 아,
1: 그냥
0: 아, 다른 모습을
1: 이미,
0: 보여주는구나.
1: 네, 다른 모습입니다.
0: 그럼 보통 공연장 규모는 어떻게 돼요?
1: 공연장 이제 보통 이제 클럽 공연도 하고 이제 라이브 홀 공연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작가분이
1: 네.
0: 올려주셨는데, 이 찐팬들, 이 사랑이 아주 돈독해서 콘서트가 5초 만에 매진이 된 경우도
1: 아, 네. 예전에 한번 그렇게 됐던 적이 있어서.
0: 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5초 만에 매진이 돼요?
1: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느낌이
1: 네.
0: 어때요?
1: 되게 뭔가 제가 늘 가던 공연장인데도 좀 많은 감상이 확 바뀌더라고요. 네.
0: 좀 더뎌졌겠는데 무대 올라왔을 때나 이런
1: 네.
0: 사람이 좀 건방져지지 않았어요 본인이?
1: 그보다는 좀
0: 교만해지고?
1: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리트리버 같은 성격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으면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더 신나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0: 아니 우리는
1: 네.
0: 공연 열잖아요.
1: 네.
0: 그때부터 걱정이야. 어떻게 알리는지 여기저기 기웃기웃. 공연 있다고요? 내일 모레?
1: 아, 네,
0: 어디서 해요?
1: 내일 모레 그 CKL 스튜디오, 아, 스테이지에서, 네.
0: CKL 스튜디오예요, 거기가?
1: 아, 스테이지요.
0: 스테이지.
1: 스테이지인데 거기서 이번에 김창완 선배님이랑 같이 공연을 하게 됐어요.
0: 김창완,
1: 네.
0: 김창환.
1: 네. 그 산울림
0: 아, 김창환.
1: 선배님, 네. 같이
0: 와.
1: 공연을 하게 돼서, 네.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더베인인데 1인 밴드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1: 아, 네네.
0: 김창완 선배님하고.
1: 네.
0: 보니까 근데 프로젝트 앨범에도 함께 하셨다고요?
1: 아, 네.
0: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떤
1: 뽑기 인형이라는 곡인데,
0: 네.
1: 이제 김창훈 선생님이 또
0: 네.
1: 연락이 우연히
0: 아.
1: 오셔가지고, 이제 인디뮤지션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0: 아니 근데
1: 선생님들이. 네.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0: 우리 보은 씨 얘기하는데 다 부럽네. 왜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1: 그래가지고 이제 곡을 하나 이렇게 직접 써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곡을 가지고 저의 식대로 한번 편곡으로 풀어보라고 그렇게 통기타에 목소리 하는 게 얹어가지고 주셨어요. 네.
0: 인사하래요.
1: 아,
0: 혹시
1: 인사해야 되는군요.
0: 다음에요. 재밌었어요.
1: 아, 오늘 전 너무 시간 간줄 몰랐어요.
0: 그래요. 그럼요. 우린 또 밖에 나서 수다
1: 아,
0: 떨고요.
1: 네, 좋습니다.
0: 자, 전 2시간 행복했고요. 보은 씨 함께해서 더베인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타 함춘우였습니다. 보은 씨였고요.
1: 네.
0: 더베인 파이팅.
1: 감사합니다.
2: TBS 캠페인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고요.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의사당대로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에서 세계평화협력재단 쪽으로 1차로와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하위 3개차로가 오후 1시에 예정된 집회 준비 관계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청담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작업지점 지나서도 성수대교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남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 때문에 뒤로 흥천이포부터 4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태풍기점 진출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8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비상경영체계를 극복하고 재단 정상화를 이끌어갈 신임 대표이사를 비롯해 비상근 이사와 비상근 감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모집 내용과 지원 서류는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대표이사 공모는 지난 2024년 3월 정태익 전 대표이사 사임 이후 약 2년 6개월 만으로 현재는 주용진 라디오 제작본부장이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TBS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TBS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현지 시간 2일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구호대장인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 국장을 포함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 4명, 소방천 37명 등 4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향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지난달 26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뒤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활동 예정 기간은 약 10일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석유료 오름세가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물가가 하락했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한 기저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0.05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휴대폰 요금 감면 기저효과가 0.58%포인트 수준으로 이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는 2.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오전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저효과의 소멸로 8월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가 5% 안팎 급등했습니다. 오늘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4.6% 오른 배럴당 94.65달러에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2% 오른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각각 7월 24일, 7월 23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례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9도, 습도는 76%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강희였습니다.
2: TBS 캠페인
3: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고충과 고달픔을 피하고 싶을 때 끌어다 쓰는 말들이 있죠. 회는 살 안 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맛나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한 숟가락 더 먹는다고 살이 얼마나 찌겠어 이러면서 또 먹고, 어차피 망가진 속 술 한 잔 지금 더 마신다고 뭐 달라지겠어, 어차피 약 먹을 건데 이러면서 한 잔 또 마시고, 영화 속 대사처럼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함부로 이것저것 할부로 사대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참을 걸 참고 해낼 것을 해냄으로써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내일을 만드는 일, 그게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알면서 못하는 게 문제죠. 아무튼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훗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9월 2일 수요일 정오의 티어로드 변상욱 쇼입니다. 오늘도 점심때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든든한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요. 또 이어지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노 넘버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3부는 동상이변이죠. 여야 대변인들의 썰전 동상이변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수미 대변인,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사람과 함께 전국을 달구는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 오늘은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점심의 첫 번째 주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1: 네, 821조 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0: 821조. 아, 정부 예산안이군요. 야, 500조 원대 기사 쓰면서 600조 원을 넘어갈 때 슈퍼라고 이름을 붙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1: 네.
0: 821조.
1: 맞습니다.
0: 많이 늘렸네요.
1: 아, 이 정도면 뭐 슈퍼, 울트라, 하이퍼 뭐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인상한 821억여 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이 800조 원을 넘겼는데요.
0: 그러네요.
1: 어, 정부 계획을 보면 뭐 내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칠 것으로 보여서 2030년쯤이면 우리나라도 예산 천조 원, 천조국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예산 지출 내역도 말씀드리면
0: 예.
1: 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묶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21조 3천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0: 예.
1: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금도 늘렸는데요. 내년 7월부터 혼인신고만 하면 100만 원, 출산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0: 오, 예.
1: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주는 아동수당은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국방 예산도 73조 원 규모로 8%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제 발표된 예산 내용 관련돼서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은
0: 예.
1: 162조 원에 달하는 이 막대한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입니다.
0: 미래 대응 기금. 아.
1: 네, 이 추가 세수로 구성되는 해당 기금 중에서 이 내년에는 58조 원을 쓰고
0: 예.
1: 104조 원은 여유 자금으로 남겨 놓는다라는 계획인데요. 이게 세수

0: 많이 들어올 때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쓸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인데, 이큰 규모에 비해서 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국회 통제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도 있습니다.
1: 예. 이게 아마 반도체 세수에서 생각보다 갑자기 많이 들어온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감 잡기가 정말 어려워서 사용 목적을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기도 힘들 것 같긴 한데,
0: 네.
1: 야.
0: 이게 뭐 추경을
1: 아무튼 뭐,
0: 편성하면은 뭐 편성
1: 그렇죠.
0: 자체가 몇 달이 걸리고 또 국회 통과 과정 또
1: 예.
0: 그 이후에 집행 과정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1: 그렇죠.
0: 그 속도를 좀 높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821조. 아무튼 국부가 팽창한다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덩치가 커지는 거는 일단. 그러나, 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예.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 내용도 일부 조정이 됐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원래 1주택자는 실거주자라면 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서 세부담을
1: 예.
0: 좀 낮춰주고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 원으로 공제액을 낮춰서 세부담을 높이기로 했었는데 실거주자는 세금을 완화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1: 예.
0: 비실거주자는 세부담을 높이지 않고 기존처럼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1: 그대로,
0: 했습니다.
1: 예.
0: 종부세 부담 상한을 이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되돌려서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아울러 이 부부 공동 명의인 이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최종안은 국회에 제출돼서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 네. 거주, 비거주, 실거주가 또 그렇게 논란을 벌였는데 조금 허망하긴 하네요. 뭐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친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느 정도 뭐 반영할 민심이 있다고 여기고 그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초과 세수 문제도 그렇고, 다 관련 있는 게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0: 네네.
1: 김용범 정책실장은 사의를 표명해서 지금 뭐 이말 저말 오고 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수석급 핵심 참모가 교체가 됐는데요. 김용범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산업, 재정 분야 정책 이반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구성해 타결을 이끌었고 또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부동산 정책 문제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자기 몫을 해 나가야 할 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근데 이게 할 말은 많은데 뭐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음 사람들이 자기 몫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뜨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0: 네, 아무도 막지 못했다라는 주제의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1: 이거는 아무도 막지 못. 경기도 광주 그 끔찍한 살인 사건 그 얘기 같아요.
0: 네. 어제 오전 이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남편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별거 중인 상태였는데요. 남편은 집 밖에서 범행 시점을 노리다가 아내가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5살 난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의 엄마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1: 네. 보니까 이 폭력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된 건지 보호 조치들을 갖다가 좀한것 같던데, 그래도 비극을 못 막았어요.
0: 네, 이 피해 여성은 사실 남편으로부터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1: 예.
0: 당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무려 4차례나 신고가 됐다라고 하고요. 폭력을 피해서 몰래 이사까지 갔는데 이혼 소송 중에 이 서류가 오가면서
1: 아하.
0: 주소가 노출되고
1: 그렇죠.
0: 말았습니다.
1: 예.
0: 이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잔혹한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경찰이 이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가정폭력 혐의는 빼고 이 출동 경찰관 폭행 혐의만 적시를 했었고 그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시에는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뒤늦게
1: 예.
0: 오고 있습니다.
1: 항상 법과 절차는 멀리 있고 당장의 폭력이 가까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좀더 세심하게 사건을 다뤄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중국인 여대생 사

0: 사건도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 이것도 가해자 신원이 공개됐더라고요.
1: 네. 대구 일대를 충격에 빠뜨렸던 중국인 여대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0: 예.
1: 범인의 이름은 정창성, 31살입니다. 정창성은 이 피해 여성의 시신을 대구 인근 여러 곳에 무참히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신 일부를 찾지 못해서 가족과 시민들의 좀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뉴스는 뭡니까? 마지막 네. 뉴스.
1: 마지막 뉴스는 통합된 열차가 주제입니다.
0: 아, KTX와 SRT. 예, 드디어 하나로 뭉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나눴다가 또 다시 합치면은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1: 네. 그동안 코레일과 SR로 나뉘어서 예. 이 KTX와 SRT가 운영이 됐었는데 이 통합은행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KTX와 SRT가 합쳐진 것은 2016년 그 SRT가 별도로 운행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0: 예.
1: 이제 변화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SRT를 예매하실 때도 코레일 홈페이지나 이 통합된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0: 예.
1: 점입니다.
0: 예.
1: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KTX 운임이 저렴해집니다. KTX보다 이 SRT가 좀 저렴했었는데
0: 예.
1: 이 양측이 이제 통합을 함에 따라서 KTX가 SRT에 맞게
0: 예.
1: 좀 운임이 조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좌석도 늘게 됐는데요. 전체 노선 합산으로 주중에 15,000석 이상, 주말에는 17,000석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운행 횟수 역시 주중은 23회, 주말은 26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이나 주말마다 좀 반복됐던 이 예매 전쟁도 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걸 그럼 왜 했던 거야? 이제 이런 의문이 자꾸 제기되는 건데 분리돼 있으면서 부작용이 이것저것 있었던 거죠.
1: 맞습니다. 이 철도 민영화 추진 논란 속에 KTX와 SRT가 쪼개진 것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0: 예.
1: 하지만 민영화 반대 여론이 커서 일단 두 회사는 모두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운영 주체를 분리해서 경쟁을 유도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경쟁이 될 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뭐 선로와 관제, 이 차량 운영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를 하고 있었고
0: 네.
1: 경쟁을 하자니 또 노선도 달랐습니다. 수선은 SRT, 서울역은 KTX 뭐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결국 좌석 운영의 비효율, 또 예약 시스템의 이원화, 또 중복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최근에는 경쟁의 편익보다 통합의 효율성이 더 크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통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0: 네. 그러고 보니까 방송사도 여러 개 허가를 주면 자기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해갖고 발전할 거라고 맨날 그러면서 방송사 허가만 많이 나왔지.
1: 아, 그렇죠.
0: 프로그램이 좋아진 건 별로 없어요.
1: 뭐 프로그램은 더 자극적이 되고 뭐 그런
0: 예,
1: 일이 뭐 비일비재하죠.
0: 서로 먹고 살려고 뭐 눈이 빨개져갖고서 덤벼드는 거지. 아, 이게 참 10년 동안 뭔가 좋은 공부했다고 일단 쳐야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통합 소식에 상당히 좀 특별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철도 통합 과정의 의미를 짚어준 한 시민의 X글을 직접 링크하면서
0: 예.
1: 또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통합이 이 철도 공공성을 회복하고 또 큰 숙원을 해결한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였음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막은 첫 사례여서 매우 의미 있다라고 했고요. 또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0: 예.
1: 한번 열차 운행 다시 해보시라며 또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0: 야, 김 장관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더 서비스가 좋아지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면 자주 오고 가는 몇 개 말고 좀 나라 구석구석까지 철로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좀 꿈꿔봅니다.
1: 네.
0: 자, 정상근 기자 여름 막바지에 감기가 걸리셨군요.
1: 네, 맞습니다.
0: 마스크까지
1: 기침이 나올 뻔했습니다. 계속
0: 조심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저도 환절기인 것 같아요. 허리가 벌써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너 넘버의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소개할 뮤지컬은
2: 광화문 연가입니다.
0: 제가 알고 있는 그 노래 제목의 그 광화문 연가.
2: 네, 그 노래가
0: 그
2: 나옵니다.
0: 그 노래도 나가고. 아, 이거 아마 다들 잘 아시는 분이죠. 고 네. 이영훈 작사 작곡 다 하시던 이영훈 작곡가의 네. 노래들인데, 아, 광화문 연가. 이것도 꽤 오래죠. 한 10년 되지 않았나요? 나오지? 아,
2: 광화문 연가라는 동명의 작품들이 이제 복수로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이제 CJENM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던 2017년에 초연을 했고 이번에 곧 9월 6일부터 다섯 번째 공연으로 돌아오게 되는 작품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고 이영훈 작곡가의 정말 유명한 노래들을 엮어가지고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인데요. 제가 주크박스 뮤지컬 몇 번 이 자리에 소개해드렸는데 소개해드릴 때마다 강조한 게 있습니다. 예. 주크박스 뮤지컬은 아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평소에 뮤지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도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쉽게 노래가 와닿는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기존의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아 좀 노래랑 스토리가 잘 안 붙는데 이거 좀 어거지로 엮은 거 아니야?
0: 억지로 끼워넣는다든가 네, 뭐 이런 거.
2: 그게 항상 딜레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광화문 연가도 이게 꽤 괜찮다. 이게 그래도 노래랑 이야기가 그렇게 결이 막 튀어가지고 묘하게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잘 어우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다섯 번째로 돌아오는 작품입니다.
0: 그러면 유명한 노래, 뭐 광화문 연가는 일단 부르는 거고,
2: 그쵸.
0: 그다음에 옛사랑,
2: 네, 소녀, 붉은 노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예. 그럼 뭐 그냥 노래만 쭉 불러도 노래만 듣고 있어도 좋겠다.
2: 그렇죠,
0: 그렇죠. 참, 이걸 근데 이 노래들 몰라요. 근데 이 이문세 씨가 주로 불렀던 이 노래들의 그쵸. 가사를 보면 뭔가 비슷한 서정들이고 네.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야 쉽진 않을 것 같은데.
2: 네, 이게 제가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예. 고선웅 작가가 대본을 썼는데 예. 이 주인공인 명우가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기까지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0: 누워있어요.
2: 이제 예.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간설화 중에 월화노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작중에서 월하로 나옵니다.
0: 월하노인.
2: 네, 월하가 등장하는데 이 월하가 명우의 이 과거의 기억들 중에 비어있는 곳을 예. 너가 채워야만 한다라면서 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삶을 넘어서 죽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냥 갈 수는 없고 너의 잃어버린 이 기억의 전시관에 비어있는 여기를 채워야만 이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공간이 뭘까라고 해서 네. 이제 월화를 통해가지고 쭉 과거부터 이제 이전부터 이야기를 쭉 따라가거든요. 근데 작품의 전반적인 초반부부터 중후반까지 끌고 간 이야기는 첫사랑 찾기입니다. 내가 그때 좋아했던 그 소녀 그 누구였지? 그 어떤 추억이 있지? 아, 나 개혁해보니까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막 따라가는 작품이거든요.
0: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며 울었지. 이러면서
2: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과의 어쨌든 그런 슬프고 뭔가 애잔했던 추억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 우리가 잘하는 노래로 익숙하고 누구나 특히나 대학생 때 저 정도 추억은 다 잊지 않았을까라는 예. 기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이입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나름의 또 반전이 있습니다.
0: 반전이?
2: 네. 이게 사실 이게 스포일러가 중요한 작품은 아니라서 말씀을 굳이 드리면은 처음에는 옛날 사랑을 찾는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네? 마지막에 사실은 이 기억이 일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던 기억들이 있고 사실 기억은 미화되고 왜곡된 친구들 있잖아요.
0: 뭐 그렇겠죠. 네.
2: 내가 진짜 찾고 싶었던 건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아내와의 추억이었네.
0: 아.
2: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항상 이끌어주었던 내 아내와의 기억을 찾게 됩니다.
0: 아, 조금 싱겁네.
2: 아주 싱겁다. 아, 이게 가족끼리 봤을 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정말 옛사랑 이야기로 끝나게 되면은 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약간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름답게.
0: 아, 요새 너무 단짠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광합연과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2: 제가 머글 필승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머글이라는 표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덕후의 반대말이죠. 덕질을 잘 하지 않는 평범한 분들. 그래서 아, 내가 뮤지컬 덕후인데 내 가족이나 누구 보여주려고 할 때 어떻게 영업을 하면 할 수 있을까. 머글 데리고 갔을 때 이 실패하지 않는 극 중에 하나 바로 광화문 연가입니다. 필승극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다 여기 나왔습니다. 일단 노래가 다 한 번은 들어본 노래고 이야기도 막 갑자기 막 판타지로 막 튀거나 막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지 않고 그 시대에 다 누구나 그랬을 법들탄 이야기로 채워지고 정서 자체가 공감이 쉬운 정서다 보니까 괜찮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극장 특유의 제가 항상 말씀드린 돈의 맛 자본의 맛 약간 자본의 느껴지면서 맛. 아 무대 뭐 음악 편곡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괜찮다. 그래서 특히나 세대를 초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 좀 모시고 갔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컬 부모님 모시러 갔는데 부모님은 아, 뭐 그냥 그렇던데 뭐 뭐라는 거야 뭐 굳이 이 돈 주고 약간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광화문 연가는 부모님 모시고 갔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들었지 아들아? 나 이거 가고 싶다. 근데 그 과거의 추억들을 다시 그 빈자리를 갖다 메꾸기 위해서 다 캐스팅하고 장소를 다니다 보면 추억을 살리는 건 좋은데 추억을 또 곱씹고 뭐 징징 뭐냐 매달리고 하는 것도 그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는 있어요.
2: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옛날 사랑의 그거를 찾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옛사랑과의 추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혹시 이거에 매달리다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되돌아보게 해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반전과 함께 그 명호가 죽기 직전에 아, 내 아내하고 이걸 떠올리는 장면들이 또 되게 뭉클하게 다가와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보게 되면 혹시 평소에 잘 못하셨던 남편분들 계시면 아내와 함께 예매하셔도 좋습니다.
0: 아들아 두 장 끊어야 된다. 아내하고 같이 간다. 자, 근데 누구한테 어느 정치인한테 이 광화문 연가를 추천하려는 거예요?
2: 네. 옛사랑에 매달리고 있는
0: 옛사랑에 매달리고
2: 정점식 있는. 국민의 원내대표에게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0: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모시고 어떻게든 등장을 했으니까
2: 네, 연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해서 또 모셔오고 또 월요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찾아가서 예방도 하고 지금 옛사랑들 흘러간 옛 전직 대통령들과 만나서 우리 그때 좋았잖아. 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추억을 곱씹고 있는 정치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작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흘러간 사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옆에 현재 어떤 사람이 있고 지금 정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얘기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도 관심이 가야 되는데 연찬회도 박근혜로 시작해서 박근혜로 끝난 연찬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갖고 왔습니다.
0: 떠나보내야 할 것은 또 떠나보내야죠. 추억은 하더라도. 근데 또 끌어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2: 네. 이문세 씨의 옛사랑.
0: 옛사랑.
2: 갖고 왔습니다. 아. 광화문 연가를 대표하는 넘버이기도 하고요. 이 말도 지나간 사랑을 억지로 막 되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아. 그 시절은 그냥 그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두려는 그 정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가 아닐까 해서 추억을 아름답게 곱씹는 것과 그걸로 돌아가는 퇴행 혹은 회귀는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옛사랑 들으면서 작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동상 이변입니다. 전승윤 변호사와 박상수 변호사를 모시고 정치적 이슈들을 썰전으로 한번 붙어보는 시간이죠. 여야 대변인들의 썰전 동상 이변입니다. 아,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습니다. 광화문 연가 옛사람 촥 그냥 이어서 들으면 딱 좋겠는데 분위기를 확 깨보겠습니다. 전승윤 변호사님, 민주당의 정부의 이번 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번에 네, 아니, 화끈했습니다. 6개 부처가 전체 통으로 다 이제 개각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예. 전체 시장도 포함해서. 그래서 역시 민심을 피드백으로 삼는 이제 개각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이제 대다수이고, 뭐 김영범 실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업종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적들이 분명히 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라든가 단일 종목 ETF 이제 레버리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임 소재 이제 공방이 있었고 네.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 그 실제 정책을 만드는 것과 그 정말 좋은 보고를 받아서 정책을 실제 현안에서 실행 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보고해서 너무나 이제 좋다라고 해서 실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나 그 민생이 힘들어진다면 그거를 그 지도자가 이제 결단을 해서 개각을 통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민심을 반영한 전체적인 개각이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0: 야당에서는 아니 뭐. 그 사람 별로 아직까지 뭐 일을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왜 바꿔?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게 법무부 장관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갑자기 용혜원 장관 후보가 나오니까 뭐 덮으려고 또 거기다 끼워 넣나? 막 해서 어느 거를 공격해야 될지 뭔가 갈피를 좀 못 잡는 느낌도 좀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여당은 정권 재창출이 목표고 예. 야당은 다시 정권 탈환이 목표잖아요.
0: 탈환이 목표죠. 예.
1: 그럼 탈환을 할 거면 뭘 해야 됩니까? 본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예. 아니 비판을 위한 비판만 계속 하고 있고 능력은 능력, 미래, 비전, 방향 이런 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한정당이 되려고 저러는 걸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사실. 그 이재명 정부라는 비행기 본체가 있고 왼쪽 오른쪽 뭐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의 양쪽 날개가 잘 날아야 비행기가 잘 날 수 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이니까 참 처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고 국민의힘의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청와대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틀을 잡던 사람이 나가니까 실패를 자인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1: 실패를 자인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실 업적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명확한 업적들이 있고 대한민국 지금 경제 이제 수출 규모도 이제 세계 5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하지만 예. 안타깝게도 국가의 국력이라든가 그런 부에 비해서는 민생 체험에 대한 그런 효용감이 많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반영해서 이거 한 결단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아무튼 전승윤 변호사께서는 민심을 반영한 겁니다라고 했는데 박 변호사님 민심이 반영된 겁니까?
2: 제가 월요일에 다른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 그 구윤철 장관이 경질되는 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구윤철 장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제회의를 가는 길이었단 말이죠.
0: 예.
2: 이게 뭐 만약에 사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중요한 협상과 회의가 있는데 오기로 한 상대 기업의 임원이 해직 통보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게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야기를 해도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 많은 생각도 들고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랬죠. 경제 라인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구윤철 장관이 아니라 네. 지금 레버리지 ETF로 정말 전 국민의 어찌 보면 비판을 이렇게 받고 있는 김용복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게 맞지 않았냐라고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에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0: 네, 하루 만에. 네,
2: 그래서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0: 예.
2: 근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0: 글쎄, 안 바꿀 것처럼 맨 처음에 좀 스탠스가 그랬단 말이죠.
1: 네. 여러 가지 아마 대통령께서 고려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제적으로 예. 이제 국외정 상황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이란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나 주식시장 요동치고 있는 상태에서 뭘 바꾸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바꾸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정으로 가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 끝에 이제 결단을 내렸고 구윤철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도 알려지긴 했지만 본인의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자질 측면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결단을 내리고서 그런 이제 통보를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사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 불러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장관 자리면 뭐 미리 다 검증도 해봐야 되고 검증을 몇 번을 거쳐서 해도 나중에 막상 내놓으면 펑크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펑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해인 후보를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끔 제가 사람들한테 글쎄 맨 처음에 위성정당이라고 시작한 거는 국민의힘 쪽이고 덥석 따라한 거는 민주당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얼떨결에 쭉 말려들어간 소수정당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매하게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 변호사님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2: 위성정당 문제는 사실 우리가 선거법 바꾸는 거는 여야가 항상 합의해서 바꿔왔어요. 그런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렇게 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해갔던 것이고 여야 합의라는 전통을 깨트린 그 과오가 지금에 이제 이렇게 몰려서 받게 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어제 SNS에 이 글을 하나 썼어요. 모르겠습니다. 오. 전수민 변호사님은 제가 지금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0: 아무 말 안 했습니다.
2: 아직.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 패널분들이랑 만나다 보면 용해인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워킹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0: 워킹맘.
2: 근데 이제 워킹맘이라는 게 단어 자체는 맞아요. 일하는 분이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워킹맘 단어의 뜻은 뭐 국어사전이든 영어사전이든 갖다 놓으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워킹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을 하면서 정말 아이가 아팠을 때 그 아픈 아이를 누굴 돌보게 할 사람이 있을까 발을 동동 굴러본 그런 분들이 이 워킹맘의 애환을 가지고 있는 건데 민주당 패널들이 국회의원을 재선 그것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재선을 하고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에게 워킹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옹호를 하는 게 저는 진짜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SNS에 어제 뭘 썼냐면 박완서 작가님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네.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 이 도둑맞은 가난에 이 구절이 있어요. 그들은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걸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야 비로소 느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정말 가슴 아프게 읽었거든요. 아프게. 근데 민주당 패널분들이 워킹맘이라고 용해인 후보를 옹호하는 걸 보면
0: 실드 치려고 꺼낸
2: 비슷한 통증을
0: 그런 말씀이죠.
2: 네, 정말 네. 비슷한 통증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워킹맘입니다. 근데 아마 그 점을 좀 강조하려고 민주당 그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 6살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렇게 장관직에 대한 그 연락이 왔다.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냐. 왜냐하면 사실 6살 아이도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데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 뭔가 내각에 입각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꿈과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자가 이제 집에서 아이를 보지 뭘 일을 하냐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아무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워킹맘을 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용해인 의원의 이제 다른 뭐 워킹맘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예, 발의했던 법안들이 그냥 청년이고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게 저는 생물학적 나이 1990년대생을 강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얼마나 변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다른 변화 혁신 쇄신 그런 발상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냐 아니면 행동했냐 발언했냐 그거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용해인 의원은 충분히 그냥 그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워킹맘은 그냥 하나의 어떠한 서사 스토리텔링의 요소인 거지 그게 이제 중점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각됐던 게 20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안전 문제.
0: 안전. 예.
1: 나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국가가 예. 책임질 거냐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용인 의원이 이제 일이나 돌봄이나 일과 가정 그 양립 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그 이야기를 해왔던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를 좀 두고 싶은 건 지금까지 여가부 장관이 특정 학교 아니면 여성단체 출신 이게 이 두 개의 관문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자리였어요, 솔직히. 물론 제일 개혁적으로 하는 거면 저는 남성분이 아마 여가부 장관 갔으면 최고였겠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적어도 어떤 특정 여성단체 출신이라든가 특정 학교 출신만의 관문이 있어야만 갈 수 있었던 자리가 용해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 관행이 깨졌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를 줘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2: 근데 그렇게 할 거였으면요.
0: 네.
2: 민주당 진영에서 여성 운동이나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2030 90년대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치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용해인 의원이 여성주의와 관련돼서 무엇을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비동의 가늠죄 주장했다라는 거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는데 그거 빼고는 여성주의와 관련돼서 뭘 했는지를 잘 모르겠고
1: 생활 동반자법 아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 뭐 생활 동반자법도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냥 그 정도 빼고는 근데 그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했던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분노했던 저는 이제 그 여성주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동의하는지는 않지만 그래도 N번방 사건은 국민들이 모두가 분노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발견했던 그 불꽃 출신의 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는 좀 싸움이 있었던 그래도 그런
1: 위원장.
2: 분을 그렇게 예. 임명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3: 아마 성평등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 문제를 갖다
1: 그러니까요.
3: 균형을 맞추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소수당을 갖다 뭔가
1: 이거 왼쪽도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이제 불만들이 특정 작가님과 이렇게 말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정치적 고려 플러스 개인 인물의 과거의 행적들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좀 인선을 네. 하신 게.

0: 80년대 대표 정치인 이준석, 90년대생 대표 정치인 용해인,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기득권이 아닙니까? 이걸 기득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으면 90년대생으로서 매일 아침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타면서 출퇴근하고, 지금 다 말단에서 보고서 쓰고 있어요. 기한해가지고 그 결제 위에 차곡차곡 결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늦게 퇴근해가지고는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그렇게 직장 어린이집이나 공공 어린이집이나 사립 어린이집 가지고 고민하는 대부분의 90년대생의 평범한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기득권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나라면 이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관직 이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스타일이라면 제 성격상으로나 장관 뭐 전화가 왔을 때부터 아 시끄러워야 내가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건데 간단하게
2: 이런 분이 장관하셔야 돼요.
0: 아, 네. 그러게, 아 그러니까 정말 의원직이라도 내려놓을 각오로 받았으면 아마 이 정도 비판은 없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좀 또 많이 민주당 진영에서도 많이 비판하는 지점으로 알고 있어요.
1: 장관직을 다시 이제라도 사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맞는지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민도
0: 골라야 되겠죠. 된다고 봅니다, 저는.
1: 그렇게 생각하세요?
2: 국회법에 이제 사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실제 국무위원, 국무총리 하시는 분들과 그 국회의원 자리를 버려야 된다 그런 게 양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문제는 법과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는 다르다는 거죠.
1: 다른다.
2: 그래서 전 용해인 의원이 이제 노동당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알바 노조 출신이라고 정말 밑바닥에서의 서민의 삶을 잘 알고 계신 것만큼 나이가 어리셔서 민생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만큼 열려있는 마음이신 만큼 가장 중요한 건 기본소득당의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그 강원희 여가부 장관 케이스 새누리당 케이스가 있지 않아요. 그분도 의원을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의원 계속 하려고 하다 결국 사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 케이스를 봤을 때도 저는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비례대표의 그런 의의와 그런 제도의 어떤 효용성을 고려하셔서 기본소득당에서 벗어나서 국무위원으로서 자태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좀 의원으로서는 내려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1: 아무튼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떻게 설명을 쭉 하고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주판을 튕기면서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때문에 되게 뭐라고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용해인 후보자가 딱 앞에 나서 갖고 웬만한 건 다 지금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대통령과 관련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김성원 후보자 말고도 좋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진영에 아니 법조인 출신 아니 전소희 변호사도 법조인 출신이고 아니 정말 좋은 분들 많은데 아니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굳이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이 논란을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면 공소취소 모임 대표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와 바로 연결된다라는 거를 누구든 다 생각하는데 왜 공소취소 모임 대표가 지명이 되고 이분은 또 왜 이거를 수락을 했으며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오고 있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소유예 관련된 이게 지금 부정청탁이냐 관련된 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신약이 지금 어제 TV조선 보도를 보니까 그 청탁과 관련된 지금 문자나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공개가 됐지 않았습니까? 또 불기소 이유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 밑에 기소유예 한다까지 같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아시겠지만 전소희 변호사도 아시겠지만 기소유예는 무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인데 저스티스 부서의 기소유예라니 그리고 그것도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정청탁 이슈 근데 그 신약 개발의 그 신약은 실험용 쥐도 죽인 신약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TV조선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면 정말 저도 민주당의 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중에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많은데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텐데 용해인 의원이 워낙 신스틸러를 하고 계셔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1: 아직 그 의혹 제기 기사에 대해서 약간 해명은 아직 저도 못 들었습니다만은 곧 나오겠죠.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0: 그런데 자, 아 이게 여당 쪽 공격할 거 계속하다 보니까 야당 쪽도 막 한번 찾아볼게요. 뭐 있나? 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 요 앞 순서에서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원하는 게 뭘까 이 양반 이제 자기의 어떤 입지를 또 확실히 굳히려고 또 끝나신 분들을 다시 모시고 와서 저렇게 쫙 사람들 앞에 내 보이면서 하시나 자 정몽 원내대표가 전직 보수 대통령을 잇따라 찾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저는 이제 제가 이 당에서 정치를 한 지가 이제 2년 조금 넘었는데. 예. 이 당을 이제는 조금 이제 보면서 이제 저도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예.
1: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그 중진 의원분들의 정치는 아, 굉장히 긴 호흡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이번에 그 연찬회 전에 우리 당에서 도는 소문이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 끌어내린다. 근데 끌어내리는 방법은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전국위를 통해서 끌어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방법이야 했는데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릴 때 이 방법을 썼던 거예요. 우리 당은 전국위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국위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바꿀 때 그 이준석 대표 때 그때 뭐가 들어갔냐면 4명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대표가 물러난다가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물러나서 실제 사퇴가 된 겁니다. 이걸 진짜 극단적으로 하면 한 명으로도 줄일 수 있어요. 이걸 정국위가 열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국위는 당대표가 이걸 잡을 수가 없는 조직이더라고요. 제가 당원 당규로 그래서 열어봤더니 정국위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0명 중에 고작 12명만 당대표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회의원들이 임명권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요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이 예.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과반 이상을 장악할 수가 있는 구조죠. 그래서 정국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사실상 교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우리 당의 핵심 지역에 있는 그 중진 의원들이 정국위를 통해서 당대표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본인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 귀에까지 들려오도록 당에서 말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물러난 거거든요.
0: 그래가지고 당협위원장을 싹 한번 바꿔보고 싶어 당원 투표로 했는데
1: 못한 거죠.
0: 못한 걸로.
1: 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래서 물밑으로 내려가서 봉합은 됐는데 과연 이게 계속 봉합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쪽 상황을 그렇답니까?
2: 전 전용식 원내대표가 이제 벌써 이제 두 개의 태양을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아, 예, 예.
2: 그러니까 본인을 보수의 브랜드로 좀 만들려는 계획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내가 건전한 보수이고 통합이고 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저렇게 극단적인 사람 아닌다. 그 극단적인 사람은 여기서 장동혁 대표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그 대통령들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이분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의힘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내가 바로 보수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자기 정치 그다음에 자신의 어떠한 다음 차기 미래를 위한 정치를 시작했다. 이런 게 좀 보입니다.
0: 짤막하게 하나만. 장동혁 대표가 장 대표가 당무감사 해갖고 성적 나쁜 사람은 뭐 그렇게 해서 바꾸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성적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징계에다가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쫙 올려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성적이 나쁠 거 아니에요.
1: 그렇게 아마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친한계나 개혁파의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 당의 안방 지역에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자리를 주려면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를 따르는 중진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싸움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로는 장동혁 대표 주변에 굶주린 사람들을 채워줄 수가 없을 것이다.
0: 아, 알겠습니다. 야 이거 언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자, 동상이변 전승희 변호사님, 박성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금요일 티오로즈 변상욱 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K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의사당대로 국회 의사당역 5번 출구와 파위 세계차로가 곧 시작될 집회 때문에 통제되고 있고요. 국회 의사당 앞 교차로에서 세계평화협력재단 쪽으로 1차로도 역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오후 4시까지 계속되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목동나들목 부근 3, 4차로에는 오전 일찍 있었던 사고 마무리 작업으로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여의 하류부터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하기분 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이라 사고 위험 높은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사고가 있었던 서울요금소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 습도는 73%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9월이 성큼 다가왔지만 아직 더위는 물러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아 이제 드디어 여름이 끝나가는구나 싶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엔 걱정되는 것들도 있죠. 한 달 내내 켜뒀던 에어컨으로 확 오를 전기요금, 휴가 뒤에 찾아올 빼곡한 카드 명세서까지 이런 후폭풍을 또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도 가을 준비는 해야죠. 캠핑짐을 다시 꺼내는 분들, 단풍 따라 산행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그 불빛 하나 없는 산골 마을에 가서 맑고 높은 가을 하늘에만 뜨는 별자리 한번 실컷 구경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올가을에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걸 제대로 즐기려면 지출 계획도 잘 짜야겠죠? 알뜰하고 똑똑한 소비 저희가 함께 챙겨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으로 오늘 문 열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곡으로 이렇게 가을이 오는 느낌을 좀 드려봤는데 아니 더위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뉴스 보니까 설악산 대청봉에 올해 첫 단풍이 관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이 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은 또 부산에서 오셨잖아요. 가을에 좀 부산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현지인만 아는 코스, 알짜배기 코스 이런 거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이게 부산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다만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부산은 산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요. 네, 이게 도심 속에서도 이제 뭐 한 3, 40분만 이제 도보로 올라가면 정말 뷰가 좋은 산들이
0: 많아요. 전망 좋은 데 많죠.
1: 네. 네. 해운대도 뭐 장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라가도 가을에는 갈대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갈대밭 장관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녁이 되면 황령산 네, 올라가시면 광안대교부터 뭐 광안리, 부산 야경을 제대로 좀 즐길 수 있습니다.
0: 뭐 관광공사에서 오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쫙 깨고 계시는 거예요. 뭐 현지인 코스에 그러면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뜻도 있나요?
2: 네, 많은 분들이 부산에 이제 여행을 하러 오시면 네. 이 동부산, 그러니까 해운대나 광안리 그리고 기장 쪽만 이 주로 둘러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또 반대편 이 서부산도 조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대포해 수욕장이나 그리고 여기 현대미술관도 있고요. 그리고 서부산으로 여행을 가셨을 때는 또 창원이나 거제 이쪽으로 이 접근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서부산으로 한번 코스를 짜서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0: 부산 가시는 김에 이렇게 남쪽 한번 쫙 둘러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코스겠네요. 바닷길 따라서.
2: 네네.
0: 아니 그나저나 뭐 국밥이 사실 부산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 네.
0: 뭐 그런 좀 진짜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데들이 있나요? 어떻게 진짜 맛있나요?
1: 뭐 그렇죠. 이제 뭐 집 앞만 나가도 이제 국밥집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0: 네.
1: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맛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0: 네.
1: 집 가까운 곳, 네, 뭐 사무실 가까운 곳 가서 이제 먹지. 네,
0: 현지인들은
1: 네,
0: 그래요.
1: 일부러 뭐 줄 서서 먹진 않는 것
0: 네,
1: 같습니다.
0: SNS에 보면은 뭐 현지인들만 아는 국밥집 네네. 이런 거 많지만 실제로 보면은 집 앞 가까운 데 간다.
2: 네. 맛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회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런 코너가 생겼군요. 부산 사나이들이 전해주는 핫한 경제 소식. 마, 이게 돈이다. 만나러 가시죠.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마 이게 돈이다. 네, 벌써 9월이죠. 이제 2026년의 마지막 4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연말 정산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1: 네, 이제 뭐 찬바람 불면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네. 그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자, 그중에서도 이제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고 답례품도 받아서 실질적 경제 이득이 순환되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오, 좋은데요. 네.
2: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요. 개인 기부자에게 강력한 세제 혜택과 지역 답례품을 제공하여 기부자와 지자체 모두가 상생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네. 이 올해부터 바뀐 세액 공제 구간과 내년부터 바뀌게 될 제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꼭 내 고향에만 기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1: 아니요. 이제 그

0: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셔도 되는데 자 2025년에는 30대가 30%, 40대가 38%로 3, 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전체 모금액의 92.2%인 1,397억 원이 비수도권으로 흘러갔는데 연간 기부 납 그 한도는 2천만 원이고요. 답례품은 매 기부 금액의 30% 안에서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1: 이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 공제율이 44%로 신설되었는데요. 10만 원까지는 예전처럼 낸 금액 전부가 세액 공제되고 15만 원을 기부했다면 세액 공제만 12만 2천 원 그리고 4만 5천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한 15만 원을 내가 기부를 했다고 치면은 16만 7천 원 정도 혜택을 받으니까 이거 안 하면 손해 아닌가요? 지역 발전에 좀 힘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0: 네. 기부금은 이제 지역 복지나 청소년 지원, 문화사업 또는 재난복구 등에 사용이 되는데 자, 얼마 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네 여기도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재난복구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처럼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서 지역 복구에도 상당히 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2: 그렇겠네요.
1: 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일반 지자체보다 높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특별 재난 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하여 2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까지 확대 적용되는데 네. 만약 이 10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에 세액 공제액은 이 일반 지역 27만 6천 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지금 거제가 해당이 되죠. 네. 40만 8천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 올해 안에 좀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시라면 특별재난지역에 기부를 하는 것 또한 또 큰 힘을 보태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2027년부터 바뀌게 되는 핵심 내용은 어려운 지역일수록 세액공제를 더 크게 주겠다라는 것인데 네. 자, 기존에는 이제 기부하는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인구 감소 및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공제율이 이제 차등 적용이 되는데 지원이 더 필요한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지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10만 원 이하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높아지거든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이 우대 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19만 3,500 원이 세액 공제가 되지만 이 내년 개편 후에는 23만 7,500 원 세액 공제가 되고 이 기부액의 30% 한도인 15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까지 더해지니까 이 실질적 체감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전망입니다.
2: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돕고 세금도 줄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고향사랑 기부 이거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네, 이 절차 자체가 좀 상당히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을 하고 기부할 그 지자체를 검색한 뒤에 선택을 하시고 연간 한도인 2천만 원 내에서 원하는 기부 금액을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얼마 전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봤더니 대전 중구에 기부를 하면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빵집
2: 거기.
0: 상품권을 내 주시더라고요. 네. 네. 외에도 많은 지역에 특산품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이 온라인이 어려운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층들을 위해서 전국 농협 창구에서도 기부 접수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 답례품 신청은 농협에서 발급받은 임시 계정으로 다시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점은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연말정산 전에 챙겨두면 좋은 고향사랑 기부제 알아봤는데요. 기부도 하고 세금도 아끼고 그 아까 대전에서 유명한 빵집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는 네. 지역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마감 전에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난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보내주시고요. 두 분과 좀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출동지는 경기도 부천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믿는 보험에 발등 찍힌다입니다. 10년 넘게 꼬박꼬박 유지해온 보험이니까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좀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믿곤 하지만 복잡한 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지급을 거절당해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일이 상당히 많죠. 자, 네. 오늘은 보장의 빈틈을 확실하게 채우는 방법과 내게 꼭 맞는 그리고 꽉 채우는 리모델링 꿀팁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제 인생에서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급하게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서둘러 상급 종합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2: 환자분, 보호자 같이 오셨죠?
3: 아, 이거 뇌출혈입니다. 상황이 위급하니까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됩니다.
0: 정말 사람 죽는 것도 한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무사히 잘 마쳤고 지금은 퇴원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건강관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보험금 청구였습니다.
1: 네, 고객님. 보험금 청구를 해주셨는데 아쉽게 약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3: 아, 이봐요. 진단서 이거 잘 보기 나은 거예요. 아, 제가 진단된 질환이 뇌출혈이고요. 증권에는 뇌졸중 진단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1: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은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드릴 수가 없죠. 가입하신 약관 잘 확인해 보세요.
0: 너무 얄밉다. 너무 얄미워. 아니,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유지해온 보험인데 정작 큰일이 생겼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한다니 그동안 내가 가입한 보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가입한 뇌졸중 진단비는 왜 뇌출혈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10년 넘게 유지해온 이 보험이 과연 저에게 장점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뇌출혈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니까 정말 실망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3: 아, 이 사연 듣고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이 배우자님께서 상급병원으로 갈 때 이 보호자로 동행하셨는데 이 두통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이 선망 증세까지 보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의사 선생님께서도 뇌혈관이 터져서 이 혈액이 고여 있는 부분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 이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건강해지신 거죠?
1: 네, 뭐 지금은 잘 회복을 하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다행입니다. 아니 청취자님 입장에선 한 달 넘게 입원을 했고 중환자실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중대한 질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정말 이제 속상할 수밖에 없죠. 자,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이제 증권을 보니 뇌졸중 진단비 4천만 원이라고 딱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안타깝게도 보험금은 받지 못한 것이죠.
3: 이 청취자님 역시 뇌혈관 질환 중에 가장 넓은 범위의 진단비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이고 이 그 안에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0: 네.
3: 이 뇌졸중 진단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뇌출혈 보험금 받을 줄 알고 계셨다라고 하셨거든요.
0: 그렇겠죠.
3: 하지만 이 청취자님께서 유지 중인 보험 약관에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0: 이상한데 뇌출혈이면은 그 뇌혈관 진단 중에서도 가장 좀 치명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보험금 지급이 안 됐다니까 대체 그 청취자님이 10년 넘게 유지해온 보험은 정체가 뭔가요?
1: 네, 청취자님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 바로 이제 CI 보험이었는데, 자, 초기에 출시했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생명보험사에선 사망보장을 보장하는 종신보험만 판매를 했다가, 종신보험의 인기가 좀 식자, 사망하기 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해준다라고 해서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던 보험이거든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망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망도 보장을 하고 중대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을 또 받을 수 있으니,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네라고 하고 많이들 가입하신 보험이죠.
0: 네. 근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청취자님 사연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바로 중대한 질병 아니에요? 보험금이 바로 지급이 돼야 될것 같은데.
2: 네, 이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은 이 일반 병원 진단서의 뇌졸중과는 좀 다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진단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 사망 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을 받더라도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신경학적 결손이 뭐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 진단을 받고 내가 퇴원 후에도 이제 신경과 계통의 내원 진료를 계속 받으면서 그 선생님이 장애가 남아 있으니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제 소견을 내려줘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청취자님은 이런 신경학적 결손이 남지 않고 회복이 잘 되다 보니까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0: 아니, 청취자님 개인의 입장에서 너무 잘 됐는데, 건강상의 이유로는. 근데 또 이게 보험금만 받지 못했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럼 CI 보험은 대체 어느 정도의 장애 상태가 돼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 네, 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은 운동, 언어, 마비 등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25%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진단과 더불어 치료 후에 이 후유장애가 남아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장은 있는데 받기는 좀 힘들다라고 할수
0: 아이고.
2: 있겠습니다.
1: 이 용어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이 말뜻 자체를 이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동작을 할때 어느 정도 불편함이 남아 있느냐를 이제 판단한다. 그 수치가 한25% 이상은 되어야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이제 장애 한2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한 30%의 장애 지급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남지 않으면 보험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보험금 지급을 받는데 상당히 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0: 굉장히 까다롭네요. 근데 이렇게 약간 내용을 좀 자세하게 모르시면은 청취자님처럼 3대 중대한 보장을 나는 전부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3대 보장에 해당하는 진단만 받으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고, 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장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고 가입을 많이 하셨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하지만 이 CI 보험은 3대 진단을 받아 진단비를 만약 선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보장은 사라지게 되고, 선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이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라서 이 지급 시점만 좀 앞당긴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1: 이 보험을 가입을 할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만 확인을 하고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데, 보험금을 받기 위한 이제 제대로 된 절차라든지 보상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을 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CI 보험은 기존 사망만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없는 기능을 탑재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망하기 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는다든지 중대한 질병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이제 미리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 보장 범위 자체가 일반적인 건강

0: 모험에 비해 훨씬 좀 제한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생각하고 유지하는 것은 맞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진단이나 수술을 위한 건강보험이라고 착각해서 이제 가입하고 계시다가는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1: 그렇겠네요. 지금 우리가 CI 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에 대해서 좀 살펴를 봤는데, 그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또 해주신다면요?
2: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신경학적 결손을 동반한 중대한 뇌졸중,
1: 네.
2: 그리고 중대한 암, 그리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등이 이 선지급 대상이고요.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까지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0: 네, 일반적인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약관에서 질병의 정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른 보험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게 범위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제 CI 보험의 질병의 심도를 반영해서 약관에 별도로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I 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이 약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죠.
1: 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중대한 수술도 보험금
2: 네.
1: 지급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2: 네네네.
1: 그럼 뇌출혈 수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중대한 수술인 것
2: 아,
1: 같거든요.
2: 그렇죠.
1: 그게 포함이 되지 않나요?
2: 아, 그래서 이 약관을 찾아보면
1: 네.
2: 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 중대한 수술을 살펴보겠습니다.
1: 네.
2: 여기 보면은 관상동맥 우회술, 그리고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 이 심장 판막 수술, 그리고 5대장기인 간, 신장, 췌장, 폐, 심장, 이 다섯 가지의 이식 수술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 아이고.
2: 뇌출혈 수술, 아, 이게 생각보다는 정말 큰 수술이긴 하지만
1: 네.
2: CI 보험에서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1: 이렇다 보니까 어쩌면 좀 많은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우리 청취자분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청취자님의 보장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15년이나 유지하고 있던 CI 보험에 이제 왠지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좀
1: 그렇겠죠.
0: 들어가지고요. 이 CI 보험 정말 당장 해약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1: 네.
0: 이 보험에 이제 실손 보장이 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망 보장을 가장 낮게 이제 감액을 하고요. 실손 보험만 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뇌출혈이라는 진단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질병 고지에서 5년 이내에 이제 암만 물어보는 간편 보험을 찾아서 암 관련 보장만 준비를 해드렸는데, 뇌나 심장 질환 같은 부분은 이제 치료가 끝난 이후 5년 이후에 이제 보완을 할수 있어서 그때 다시 수정 보완을 추가로 해드리기로 이제 약속을 좀 드렸습니다.
2: 네, 그리고 이 청취자님과 더불어 같은 시기에 가입하셨던 배우자님 또한 이 CI 보험으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님 역시 최대로 감액 이후에 더 늦기 전에 이 3대 진단비와 수술비를 좀 보완해서 같은 중증 질환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구성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 큰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님은 큰 후유증 없이 지금이라도 가족들 보장을 구성해서 다행입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 네.
2: 이 긍정적인 청취자님께 좋은 기운 받고 상담 잘 마무리해드리고 왔습니다.
1: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셨어요?
2: 네네네. 긍정적 사고를 참 많이 받고
1: 네,
2: 왔죠.
1: 그러니까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10년 넘게 유지해온 뇌졸중 진단비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 오늘 좀 살펴를 봤는데 CI 보험은 일반적인 뇌졸중, 뇌출혈 진단만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등그 약관상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부족한 뭐 진단비나 수술비 등을 별도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혼자서 확인해 보기는 힘든데요. 그럴 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머니특별시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험 가입하실 때 보장 놓치지 마시라고 캐치캐치 하시라고 이 노래 준비해 봤어요. 최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저는 소비자 민원실에서 기다릴게요.

0: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재무 고민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 궁금증, 상담 신청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오늘의 민원 만나보실게요. 6158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했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려고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점점 무릎 통증이 생겨 걱정입니다. 그리고 4년 전에 60세가 되면서 1세대 실손보험이 20만 원으로 급격히 오르게 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아픈 곳이 없어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한 상태거든요. 지금 관절염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퇴 이후에 좀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여행이나 등산을 좀 많이 계획하시는데 우리 사연 보내주신 6158님처럼 다리가 아프면은 여행의 즐거움이 아니라 좀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1: 네, 이게 미루고 미루다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은퇴를 하면 뭐 부부끼리 뭐 여행도 다니고 뭐 1년에 한 번씩은 또 해외도 한번 나가봐야지라고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신데 이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관절염이 발목을 붙잡는 경우 꽤 많죠. 자, 즐거워야 될 여행이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무릎 관리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자제하고 있죠. 무릎을 지키기 그런 위해서.
0: 큰 뜻이 네. 있으셨군요. 혹시나 이제 오래 무릎을 쓰려고.
1: 맞습니다. 네,
0: 숨쉬기 운동만 하고 계시다는. 근데 진짜 주변에 그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다리만 안 아파도 내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2: 네. 이 무릎 통증은 중장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지만은 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고요. 통증이 반복되고 이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동작까지 좀 어려워졌다면 이 무릎, 이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서 이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1: 네. 네,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콜라겐 뭐 이런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쵸. TV만 틀면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문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구를 보고 어? 저 약 먹으면 나도 좀 괜찮아지려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매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자 광고에서는 얇아진 연골 사이로 영양 성분이 생겨서 이제 연골이 재생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의 통증이나 기능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릎 연골이 다시 자라게 된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0: 맞아요. 이렇게 영양제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 준비를 하시려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완전한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완치가 보장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 실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며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0: 맞아요.
1: 내가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는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4세대 실손 보험으로 이제 전환을 하신 상태인데 많은 보험 소비자가 이제 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 보장 뭐 줄어들어 봐야 뭐 약간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재가입 자체가 있는지 모르고 이제 전환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0: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 일반 보험 소비자는 재가입 주기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뭐 머니특별시 진행하면서 좀 알게 됐으니까요.
2: 그렇죠. 이 실손을 전환하면서 가장 많이 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4세대 실손 그 보험을 영원히 유지할 줄 알았던 보험 소비자들이 이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혼란을 많이 겪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0: 그쵸.
2: 현재는 5세대 실손 보험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청취자님은 이 5년 재가입 주기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5세대 실손 보험으로 재가입하여야 됩니다.
1: 네, 5세대 실손 보험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 이제 이제 본인 부담금이 더 늘어나게 될 텐데 뭐 감기나 물리치료 같이 만 원 혹은 2만 원의 병원비가 아닌 100만 원 단위가 넘어서는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이제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0: 네.
1: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데 병원비까지 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처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은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려고 가입을 하는 건데 보험료는 계속 내고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조금만 받는다면 아무래도 좀 속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그렇죠. 1세대나 2세대 실손을 유지 중이었던 분들은 뭐 입원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이 진단비 위주로 구성을 해두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0: 네.
2: 이 실손을 평생 유지한다라면 상관은 없지만 청취자님처럼 이 은퇴 이후 급격히 오른 실손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중증 질환 이외 보장 역시

0: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대화를 좀 정리를 해보면 실손 전환만이 해답이라기보다는 재가입 주기와 보장 공백을 얼마나 대비했는지 요거 확인하는 점이 핵심일 것 같아요. 청취자님처럼 진단비와 재가입을 앞둔 경우에는 좀 수술비만 보완을 하면 될까요?
2: 네, 보험사들의 경쟁이 이제 어떨 때에는 보험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자, 보험사에서 암이나 뭐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 진단비 보장을 이제 주력으로 판매해 왔지만, 네. 보험이 이제 세분화되면서 요즘은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 뭐 당뇨, 대상포진, 이 독감 같은 보장은 이제 보편화되었고요. 이 몇몇 생명보험사에서는 중증 무릎 진단비도 출시해서 이 맞춤 보장이 좀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보장들은 암 진단비처럼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가입은 되진 않지만은 가족력이나 우려되는 질병이 있다면 미리 좀 준비가 가능하죠.
1: 그러면은 보험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으니까 뭐 혈압이나 뭐 당뇨, 독감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좋을까요?
2: 네, 뭐 물론 미리 건강할 때 준비를 하시면 좋긴 하지만 이게 사실 이제 확률이 높은 질환이지만 뭐 무조건 내가 진단을 받는다라는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생활비란 진단비는 한도가 생각보다 높진 않죠. 뭐 독감은 뭐 2, 30만 원, 당뇨나 고혈압은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1, 200만 원 정도의 진단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내면서 이 보장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효율을 잘 계산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이 청취자님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종착인 이 수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릎 관절 손상 4등급 이상인 경우 중증 무릎 진단비 500만 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좀 준비하시고요. 인공관절 수술비, 관절경 수술비,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을 준비해서 관절 수술과 이 이외의 수술에도 좀 보장이 가능하도록 좀 구성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또 우리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이 좀 힘들다라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무릎 건강과 관련된 보장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구도현 팀장이 알려주신 네. 중증 무릎 진단비는 네, 그 양쪽이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 각각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자, 이거는 저를 너무 쉽게 보신 거죠. 제가 그래도 몇 번 진행을 했는데 정답은? X. 같은 부위 보장은 보험은 보장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 그쵸, 그쵸. 이거는 뭐.
2: 네게 답이, 어쨌든 답은 맞추셨는데.
1: 해설이 틀렸어요?
2: 네, 해설이 틀렸습니다. 그, 이제 쉽게 얘기하는 우리 진단비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보장은 네. 최초 1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1: 아.
2: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왼쪽 무릎을 중증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1회 보험금 지급이 되고, 오른쪽 진단을 받았을 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겠죠. 하지만 이제 수술비는 회당 지급이 되거든요.
1: 아.
2: 왼쪽 수술을 할 때 수술비가 지급이 되고, 또 오른쪽 수술을 하면 또 수술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청취자님은 수술비까지 보완을 했으니 실손의 본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 이제 상쇄할 수 있는 플랜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관절 수술 같은 특정 질환 수술비를 구성하실 때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 그럼 수술비를 구성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0: 특히나 이 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수술비 구성을 하실 때 혹시나 이 종합병원 수술비나 아니면 이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라는 이 특정 문구가 추가되었다라면은 이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보험금 지급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1: 또 그래요?
0: 네, 왜 그러냐면 네. 예, 이 뭐 좀 큰 병원 같으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어차피 대학병원급이지만 일반 병원이 좀 많잖아요.
1: 네.
0: 뭐 요즘에는 뭐 디스크 전문, 뼈 전문, 관절 전문 이런 이제 특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이 많기 때문에 종합병원 수술비라고 되어 있으면 꼭 종합병원이 아니면 수술비를 지급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문구가 없는 수술비로 구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0: 등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인공관절 치안술을 받게 될 경우 한쪽 기준 1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또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좀 범위나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이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그리고 진료비 이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요. 이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진단서와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서 이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되는데 네. 이 그 제도가 해당 예산 소신 시까지이기 때문에 이 해당 보건소나 복지센터에 전화문의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아까 그 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특수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비를 구성할 때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사실 내 약관에 뭐 종합병원 수술비를 보장하는지
2: 그렇죠.
1: 뭐 일반병원 수술비를 보장하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좀 상담하실 때 이런 것도 다 설명하고 코칭해 주시는 거죠?
0: 네. 일단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 네.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는 보장은 되도록 피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수식어가 붙어있는.
0: 네. 아까 CI보험은 중대한이라는 아. 수식어가 붙어있고요.
1: 네.
0: 뭐 수술비를 가입을 하더라도 뭐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 그냥 일반 수술비. 그러면 그냥 수술비가 더 매력적인 거죠. 왜냐하면 수술비는 수술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단비든 입원 일당이든 수술비든 일단 보장의 범위를 좀 넓게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그 어떤 수식어 없이 딱 보장명만 기재되어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게 되면 네, 가장 좀 폭넓은 보장의 범위로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 그리고 이 담보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가격만 보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내용을 놓치기 쉬운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냥 뭐 이것도 수술비고 이것도 수술비인데 같은데 가격이 싸니까 가격이 싼 게 일단은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은 이 가격보다는 보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있는 내용까지 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1: 오늘 좀 중요한 내용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중대한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보험을 선택하실 때 이런 수식어가 없는 심플하게 보장병만 있는 상품, 이런 상품이 또 보장이 더 넓다는 거죠.
0: 그렇죠. 뭐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할 때에도 뭐 고해감? 뭐 일반 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암보험이면 그냥 암진단비 보상을 하는 걸 가입을 하시면 되고 수술비는 수술비 뭐 뇌질환이면 뇌질환 앞쪽에 이제 여러 가지 단서가 붙어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보상 범위가 협소할 수 있는 보장일 수 있으니까 지금 내 증권을 딱 펼쳤더니 내가 가입한 보험 앞에 뭐 이런 문구들이 좀 많이 붙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그런 문구가 없는 보장으로 좀 수정 변경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1: 네. 뭐 어려우시면은 보험을 선택하실 때 수식어가 없는 보험을 선택을 하시고 그래도 더 나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두 전문가 분들에게 언제든지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진짜 나이가 들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인데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결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좀 관절이나 무릎 건강에 염려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내 보험이 관절 수술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201님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좀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보통 은퇴 앞둔 분들은 어떤 걸 위주로 상담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0: 이게 이제 은퇴 전과 은퇴 후는 보장 구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이제 생계가 문제가 되니 치료비도 필요하고 이제 생활비도 필요하게 되겠죠.
1: 네.
0: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뭐 퇴직연금 가입해뒀던 개인연금에서 이제 연금이 계속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1: 네.
0: 내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연금 자체가 지급 중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엔 생활비보다 이제 치료비나 간병 자체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곧 은퇴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할 때 많이 가입해 뒀던 그런 보장들을 약간 축소해서 비용을 줄여 두신다면 은퇴 이후에 이제 고정 지출이 될 수 있는 보험료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은퇴 전에는 좀 치료비와 생계비 위주로

0: 보험을 좀 꾸렸다면 은퇴 후에는 또 우리가 뭐 연금 같은 거를 받으니까 생활비는 어느 정도 뭐 세이브가 된다고 치면 치료비랑 간병비 위주로 좀 보셔라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또 1472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들이 운전자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필수로 꼭 포함해야 할 보장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1: 네.
0: 주셨어요.
1: 운전자 보험은 지금 현재로서는 갱신형밖에 판매가 되지는 않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20년 갱신형으로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만약에 이 1년 사이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 1년마다 갱신을 해주는 게 좋겠지만 매년 도로교통법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운전자 보험이 뭐 도로교통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냥 쭉잘 유지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필수로 꼭 포함해야 될 내용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이 나의 과실과 상관없이 부상 정도에 따라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좀잘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0: 네.
1: 변호사 선임 비용 한도가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요즘에는 이 변호사를 직접 이그 현물 급부라고 해서 바로 이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되는 회사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도로교통법이 뭐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1: 네.
0: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1: 네.
0: 답을 주셨어요.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면요.
2: 네, 그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내가 구성한 보장에 뭐 중대한 혹은 특정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내 보험이 CIO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안에 기능만 CI고 이름은 CI가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0: 꼭
1: 그래서
0: 숨겨놔.
1: 네네 꼭 숨겨놓는 부분이 있으니까
0: 네.
1: 내가 가입한 보험이 CI 보험인지 아닌지 주위 있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 놓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남기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며칠째 이어진 비가 그쳤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다소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대부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공사하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한담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화단 정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대교 이전부터 정체했고요.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은 암사 아리수정수센터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주변 혼잡한 상태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도 한강대교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움직임 중인데 서강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하는 공사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선도로 의정부 방면은 월계일교 아래 도로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2차로를 막았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가자.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작가 이효석은 봉평의 메밀꽃을 보고요.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강원도 봉평에는 이미 하얀 메밀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 여름 더위가 가실 줄 모르는데 가을꽃이 가을이 이미 시작됐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봄꽃은 그 화려한 자태를 뽐내다 일찍 시들어버리는 반면에 가을에 피는 꽃은 눈에 띄진 않지만 오랜 시간 묵묵히 꽃을 피웁니다. 가을꽃이 쉽게 시들지 않는 건 뜨거운 여름과 모진 비바람을 겪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어찌 보면 좀 더디지만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가을꽃을 닮은 것도 같죠? 자, 올가을 가을꽃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보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신유가 부릅니다. 꽃물.

0: 신유 씨의 꽃물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저께 저희 점심 먹고 디저트 씨 출연했었던 정희성 작곡가의 작품이죠. 네. 아, 신유 씨,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노래를 간드러지게 잘합니까? 네. 어제도 제가 보컬 레슨 받는다고 한 시간 정도 상암동 실용음악학원 가서 소리 좀 질러봤는데, 아, 단대더라고요. 네. 자, 포기해버릴까요, 그냥? 안 돼요. 아직 반도 안 들었어, 지금.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12회 레슨 끊었는데 지금 3번인가? 그거밖에 안 들었거든요. 자, 눈에 띄는 뉴스 몇 개. 백악관이요.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만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백악관 당국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 연합뉴스가 질문을 했더니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 이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그 코털 그분 있죠? 존 볼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평양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볼턴 이 사람은 한미연구소 주최 화상대담에서 트럼프는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고 2019년에 DMZ 회동에서는 북한 땅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 남은 단계는 하나뿐이다. 바로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어서 볼튼의 분석 계속 나옵니다. 트럼프는 왜 그러면 북미회담을 원하느냐. 바로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2년에 접어든 역대 미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국내에서 의회를 상대하기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려 할 공산이 크다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일단 여론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요. 당 안에서는 용 후보자가 이거 비례대표직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송영길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것은 관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MBC 뉴스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장관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 젊은이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이러면서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는 오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뭔 직권남용이냐? 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는데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수행 중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대상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군요. 네, 용혜인 의원은 오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 이러면서 돌려막기를 했네요. 네. 사퇴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뭐 또 인사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돌려 얘기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을 둘러싸고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올해보다 5.5% 늘어난 2조 1,1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결혼하는 부부한테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부부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내년부터 결혼하는 부부에 해당됩니다. 예, 올 12월 31일까지는 아마 해당이 안 되나 봐요. 예. 자, 광고 있는 방송. 광고 있는 방송, 최일구의 얼켓 라디오. 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다. 광고 있는 방송, 최일구의 얼켓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네, 돈가스 퀴즈 시작할 겁니다. 네, 나눔 선물인데요. 첫 번째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 받으면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연고일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돈가스 퀴즈인데 네, 바블로 PD가 오늘은 출제를 합니다. 네. 돈가스 PD가 지금 생활전선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자, 올려놨습니다. 지금 프롬프터에다가. 오늘의 돈가스 퀴즈 이거래요. 정부가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혼인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평등가족부에 편성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혼인지원금이 1,663억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예, 근데 초혼뿐만이 아니라요, 재혼 부부한테도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나요? 그래서

그래서 또 논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돈가스 퀴즈는 이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분은 얼마를 나라에서 돈을 줍니까? 예? 혼인지원금? 보기 두 개. 1번 100만원. 2번 1억. 1억? 야, 이거 1억이면은, 그죠? 예. 그 왜 1억이라고 적냐? 적는 김에 아예 10억이라고 적지. 에이. 자. 모르시면 몇 번? 네. 1번 적으시면 됩니다. 1번. 네. 혼인지원금 내년부터 주는데, 나라에서 주는데요. 얼마입니까? 1번, 2번, 네. 모르시면 1번 그냥 적으십시오. 100만 원이냐, 10억이냐. 네.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목록을 쫙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23가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삼산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화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용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에서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에서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 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다른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찐 애청자 또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받고 싶은 나눔 선물 받으시면 누가하고 같이 하겠다. 이걸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로 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한 번만 더 내드립니다. 내년부터요, 혼인신고하는 부부한테 혼인지원금을 나라에서 준대요. 얼마입니까? 1번 100만원, 2번 1억원. 네. 모르시면 몇 번? 그냥 1번 쓰시면 되고요. 자, 많은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아주 노래도 정말 잘하죠, 이 가수인데. 비뇨기과 또 전문입니다. 예. 이선규 의사죠. 의사 겸 가수.

네, 이선규의 거참 말 맞네 듣고 왔습니다. 이선규 가수가 전에 이제 비뇨기과 의사 자격으로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 스튜디오에 출연했을 때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자기 병원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환자들 진료한다고 그러던데 오늘도 듣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들 중에 이제 7080 중장년층이 많은데 오늘도 사실 이따가 저 피부과 전문의 나오는 거죠? 예. 자, 오킴수 피부과 예, 전문의가 또 나와서 피부 상담을 해드릴 건데 저기 이선규 이 비뇨기과 의사도 좀 출연 좀 부탁 좀 해봐요. 7080 청취자들 중에 뭐 이 남자들 특히 뭐 전립선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도 꽤 되실 것 같으니까 예. 한번 섭외 좀 해봐. 출연료는 못 드리는데 한번 좀 협조해 주실 수 있냐고. 네. 파블로 PD가 한번 끝나고 전화 한번 해보겠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당첨자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가스 퀴즈 정답은 네, 1번 100만 원입니다. 부부 50만 원 합산해서 100만 원인데 예. 자, 그 전에 0772님께서는 아까 보기로 제가 1억이라고 그랬길래 뭐 1억이냐 하는 김에 쓰는 김에 10억이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0772님이 10억이면 나 결혼 다시 할라요. 에이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이제 첫 번째 당첨자는 5208번님이에요. 1번 100만 원입니다. 선크림을 받고 싶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예쁘게 바르고 허리케인에서 준 선크림 바르고 이뻐졌다고 자랑하겠습니다. 아유, 예, 좋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3시에 선크림 협찬해주는 일산 오킴스 피부과 전문의 조항래 원장이 또 출연하고 그러니까요. 예. 자, 선크림도 받으시고 다른 청취자님들도 이따 3시부터 피부과 의사가 전문의가 나오니까 뭐 좀 물어봐야 되겠다 마음속에 갖고 계시다가 문자 보내실 준비 좀 해주세요. 이어서 6666번, 6만 네 자리인 청취자님인데요. 1구님과 소통하고 싶어 염치 없지만 문자를 보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선물은 모기버섯 받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 연세가 80이신데요. 자식들을 위해 주말마다 저녁밥을 해주시거든요. 다가오는 추석에도 잡채 해준다면서 어제 마트에서 당면을 싸게 샀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맛있게 먹으면서도 음식하는 거 힘드시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랬는데도 힘 닿는 데까지 한다고 그러시네요. 잡채할 때 넣으라고 모기버섯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도 일구님의 광팬이십니다. 아유, 여든이시면은, 저, 남진 씨하고 저 갑장 비슷하게 되시겠는데, 네. 6666번님께, 자, 모기버섯이라고 그랬어요.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모기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정말 이 모기버섯 잘 갖고 있다가 잡채에 넣으면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8663번님이에요. 100만 원이 정답이고요. 광고 있는 방송이라는 거 쑥스러워하는 거 재밌네요. TBS 항상 응원합니다. 포천시의 예술정원 이용권을 원하고요. 남편하고 친정엄마 모시고 가고 싶어요. 8663번님한테 자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 1999에 3명 입장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어느 방송이나 다 기업 광고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합니다만 그동안 TBS가 개국 36년을 이어온 역사가 깊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운영이 되다가 처음으로 예, 방송 광고를 예, 정부에서 이제 허용을 해준 거예요. 워낙 살림살이가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제부터 9월 1일자로 네, 드디어 한 기업체에서 광고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느 방송이나 광고로 먹고 사는 데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약간 쑥스러운 게 네, 그래서 그랬어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3952번님이에요. 돈가스 퀴즈 정답 1번 100만 원이고요. 양꼬치를 받고 싶어요. 요새 입맛이 없다고 하는 남편한테 양고기 한번 먹여보고 싶네요. 남편 같이 가서 먹고 오겠습니다. 3952번님한테 예,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에 1인 2매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여러분들 돈가스 퀴즈 정답 문자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50원 이자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께서 양희은의 가을 아침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청취자 신청곡으로요. 양희은 씨 가을 아침 듣고 왔어요. 참 한편의 에세이입니다.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까 삼삼오오 아이들은 제잘 되면 학교를 가고요.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가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애들은 학교 가는데 출근 시간이겠죠? 아버지는 출근을 안 하시고 근처 산에 가서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떠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 보니까 저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노래 주인공의 아버지께서도 아마 정년퇴직을 하셨나. 출근 준비 안 하고 약수터 다녀오시는 거 보니까. 참, 저희 라디오 듣고 계신 7080 중장년 청취자 여러분 중에 정년퇴직, 정퇴하신 분, 또 다니던 회사 그만두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예. 저도 뭐, 전에 다니던 회사 그만둔 지는 제가 53살에 그만뒀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벌써 13년 전인데, 그다음부터는 뭐운 좋게 어떻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프리랜서랍시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여기 TBS 허리케인 라디오도 올해로 이제 9년이 되고요. 뭐 언제까지 할수 있다 이런 보장도 없는 거고요. 출연료 못 받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저한테는 이렇게 뭔가 할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만약에 그만두면 약수터 가서 약수를 떠러 다녀야 되나 뭐라 해야 될까. 그런 퇴직하신 분들, 우리 7080 아저씨, 아줌마들 모이라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서로, 사실 뭐 우리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든지, 앞으로 내 황혼의 계획은 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인터뷰해보는 거. 그냥 막연히 생각해봤어요, 그냥. 예. 자, 80, 육군님인데, 어우, 지금 농촌 사진을 트랙터 있는 벌써 가을고지가 시작됐나 봐요? 벌써 시작이 됐나? 오늘이 9월 2일인데? 8069님인데, 철원이래요. 철원은 지난주부터 벼 수확 들어갔습니다. 그러구나. 이게 저 철원이군요. 철원인데 지금 아주 그 나뭇가지 사이로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 도로 저쪽 편은 이미 다 수확이 끝났고 이쪽 도로 위쪽에는 트랙터 한 대가 지금 막그 벼를 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멋있구나. 철원 하면은 무슨 쌀 그걸로 유명하던데? 뭐 5대 쌀이든가? 8069님. 아, 맞죠? 빠블로가라네, 오대살. 예, 광고도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오대살. 예. 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됐군요. 근데 철원 여기가 좀 빠른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 제 고향 안성 갔다 왔는데, 이제 벼가 막 패기 시작했던데, 철원은 좀 빠른 거 같기도 하고요. 아마 이번 추석이 25일 날이니까, 잘은 몰라도 아마 추석 연휴 끝나면서 본격적인 가을거지가 시작될 것 같은데 철원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6313번님이 당첨됐네요.

0: 안녕하세요. 정답은 1번 100만 원이에요. 우리 아들이 내년 10월 달에 결혼하는데, 야, 100만 원 받으시네. 내년 10월에 결혼하는데, 올해 대출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합니다. 아, 식은 내년에 해놓고 할 거고, 혼인신고,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100만 원이 아까우시겠는데, 나라에서 하니까 감사하는데 좀 거시기 합니다. 아유, 재밌는 사연이네. 이분 전화로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어머니시구나.
1: 네.
0: 아, 오늘 처음 들었어요? 100만 원 내년부터 준다는 거?
1: 아니, 뉴스에 들었어요.
0: 어제 뉴스에 들으셨구나.
1: 네.
0: 아, 이제 내년도 그 슈퍼 예산 편성돼가지고 이제 매스컴에서 다 설명이 나오니까.
1: 네.
0: 그런데, 그러니까 미리 좀 혼인신고를 해놓으면은 이제 대출이 이제 필요한 대로 결혼자금 끌어쓰려고 그러신 거예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이제 애식은 예약했는데 엊그저께 토요일에 가서.
0: 네,
1: 네.
0: 그렇군요. 아드님이 몇 살이에요?
1: 32살이요.
0: 32살이고, 어디,
1: 네.
0: 동네는 어디세요?
1: 면목동이요.
0: 면목동이고,
1: 네.
0: 네. 자, 아들이 32이면은 뭐, 어머니는 지금 50 중반?
1: 아니요, 60대요.
0: 아, 60 초반쯤 되십니까?
1: 딱 60이에요,
0: 아,
1: 어린이.
0: 딱 예순.
1: 네.
0: 말띠시구나. 힝!
1: 양띠요, 양띠.
0: 아, 죄송합니다. 양띠시구나.
1: 아니, 괜찮아요.
0: 67.
1: 네.
0: 67년생이셔. 예. 네. 저기 저 파블로 PD가 68이거든. 원숭이띠.
1: 네.
0: 자, 어디 자녀분 중에 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들 한 명이에요?
1: 아니, 아주 둘이에요.
0: 근데 장남이고.
1: 아니요, 아들 장남은 어제 작년에 갔어요,
0: 아, 장남은 작년에 갔고. 야,
1: 예.
0: 차례대로 쫙쫙 보내시네. 네.
1: 예.
0: 그러면은 장남한테선 어떻게 손주가 나왔어요?
1: 아니, 아직이요. 뭐, 이제 내년에 계획 세운대요. 예.
0: 내년부터,
1: 계획 세운다고 하던데요, 이제.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 둘째 아들인데 내년 10월 그 결혼한 그 예식장은 이제 오늘 예약을 할 것이다.
1: 예약했어요. 이 앞주
0: 아,
1: 토요일 날. 그래서,
0: 어디서
1: 예.
0: 면목동 근처에서 했습니까?
1: 아니요, 영등포에서 한대요. 회사가
0: 영등.
1: 여의도거든요.
0: 아, 회사 여의도 다녀요?
1: 예.
0: 그러면 영등포에서 하면 되지.
1: 예.
0: 요새 그 결혼식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하던데 어때요?
1: 아, 그러니까 홈피가 1년 전에 열려가지고 이 앞주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예약해가지고 갔다 왔더라고요.
0: 아, 홈피
1: 예, 예약을 이제
0: 홈페이지.
1: 하는데, 예, 그런데요.
0: 1년 전부터 열려서
1: 예.
0: 그만큼 치열한 거네. 야, 그렇구나. 그
1: 아직 작년하고 또 예식비 같은 것도 많이 또 올랐더라고요. 인상됐더라고요.
0: 저런 저런. 그 지금 그이 자녀분들 이제 며느리도 오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신혼부부한테
1: 예.
0: 의식주 중에 이제 집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어디 살아야
1: 예, 지금
0: 되잖아요.
1: 집이 제일 중요하죠.
0: 그러니까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구할 거예요?
1: 그러니까 직장, 이제 둘이 이제 1시간 거리 직장을 좀 가까운 데로 한대요. 그래갖고 일단 신혼부부 대출 받아야 하니까 혼인신고를 이제 해야 된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또 며느리가 마포고 아들은 여의도니까 뭐, 그 구파발적이나 그쪽 1시간 거리 잡은다고 하더라고요.
0: 구파발 쪽.
1: 예, 지축 뭐 그쪽에 있나 봐요,
0: 지축.
1: 신혼부부.
0: 거기면은 지하철 3호선이고,
1: 예.
0: 지하철 3호선 쭉 타고 오다가,
1: 이제 아들은 여의도니까 종로 상가에서 갈아타고 가고, 이제 며느리는 마포니까 이렇게 저기 한가 봐요.
0: 아, 그렇구나. 그렇게
1: 예.
0: 하면,
1: 한 시간 이제 사이로 이제 자기들이
0: 에,
1: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0: 맞아요. 그 3호선이 이렇게 너무 뺑뺑 돌아가지고 말이에요.
1: 예.
0: 그게 지금 직선으로 가면 더 시간이 짧을 텐데,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리겠구나.
1: 예, 한 시간 잡더라고요, 서울에서.
0: 그쪽에도 뭐 신도시, 뭐 은평 신도시 뭐 그런 데 아닙니까? 그쪽이 아주 깨끗할 것 같은데? 그 동네가? 그렇지 않아요?
1: 그쪽에 잘
0: 신도시.
1: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0: 신도시도 뭐
1: 아들이
0: 그래가지고.
1: 이제 알아본가 봐, 인터넷으로
0: 그래서
1: 이제
0: 이제 슬슬
1: 알아보려고.
0: 알아보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이죠?
1: 예, 그러죠, 예.
0: 근데 아마 거기도 비싸지 않을까 싶네요.
1: 그때 뭐 전세, 뭐 대충 얘기하는데 한 4억 뭐 얘기하더라고요.
0: 전세로?
1: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 대출은 3억 받으면 된다고 하고 뭐 어쩌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뭐 청년주택 뭐 이런 얘기도 기사에 보면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 네, 있어요. 신혼부부 있더라고요. 그 지출,
0: 이제 그러니까
1: 있더라고요.
0: 내년 네. 10월 결혼식은 하지만 이 이런 네. 여러 가지 대출 그런 거 편의를 보기 위해서 미리 혼인신고를 조만간 하려고 그런다.
1: 네. 방을 좀 직장 집에서 다니기도 좀 멀거든요. 여기도 아침에 그렇지. 6시 좀 넘어서 나가거든요.
0: 면목동에서 여기도까지 네. 가면. 면목동에서 여의도까지 어떻게 출근을 해요? 대중교통?
1: 군자에서 갈아타고 가요. 군자.
0: 군자에서?
1: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들이 좀 빨리 나가요. 6시 한 20분에 나가요.
0: 네. 맞아요. 직장 다닐려면 네, 그게
1: 치열해요. 문제예요. 치열해야죠.
0: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내년에 혼인신고가 이제 내년 이후가 돼야지 100만 원을 부부 합산 100만 네, 그렇죠. 원을 받는다는데 포기하셔야 되겠네 뭐.
1: 네, 그렇지, 오래 하면.
0: 그 100만 원 더 받자고 전체적인 스케줄을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1: 그렇죠. 예. 오래 알아보면 포기해야죠, 뭐.
0: 그렇지, 뭐. 아이, 아깝네요. 근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엄마가 그 방 얻을 때, 아들 방 얻을 때, 어떻게 좀 조금 보태주실 거예요?
1: 예, 좀 보태주세요.
0: 아이고, 예.
1: 장남하고 무조건 우리 아저씨가 똑같이 해줘야 된대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파블로 PD가 얼마나 밀어줄 거냐고 물으라는데 나 그건 안 물을게. 그죠?
1: 형편대로 해야죠.
0: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얼마냐고 나보고 물어보래요. 그거를 프롬프트에 써놨어. 나 안 물어봐 그런 거. 제두 말이에요. 제 파블로 제두요. 예? 네. 제두 저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조만간 저 아들 결혼을 시켜야 되거든. 응? 예, 관심이 많어.
1: 형편대로 하면 돼요. 남,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 아니, 형편대로 해야지. 네. 남이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알았어요. 빚내서 할 수도 없잖아요.
0: 제가 저 파블로한테 한마디. 파블로, 그냥 형편대로 해. 에? 남 얘기 듣지 말고, 이 사람.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네. 허리케인 라디오 가끔 들으십니까?
1: 아니, 거의 틀어놓고 일을 해요.
0: 아, 대가 틀어놓고. 아니세요, 지금?
1: 예? 아니에요. 을지로 가게예요.
0: 저는 면목동이라고 그러셔가지고.
1: 아니, 집이 면목동이고 여기 저 일하는 데는 을지로예요. 을지로
0: 그러니까. 지금 저 청취자님께서 네. 면목동 댁에 계신 줄 알았어.
1: 아니요.
0: 아, 을지로에 계시고 일을 하고. 네. 무슨 가게에서 일하고 계시나 봐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터뷰해 드리고 네. 자, 뭐를 이분 뭘 드려야지, 파블로 PD. 예. 나눔 선물 뭐 받고 싶은 거, 뭐 드릴까요? 저거 보내드릴까요? 오란다 강정 세트, 과자?
1: 예, 아무나 괜찮아요. 아무나.
0: 예, 그러면 제가 예.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파주시 네. 한과 쌀과 미래, 예. 오란다 강정 세트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자, 화이팅 하고요.
1: 네, 잘 네. 듣고 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예. 자, 내년에 둘째 아들을 결혼시킬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가겠습니다. 구창모가 부릅니다. 지구별 연인.

나 구창모 선생의 신곡이죠. 지구별 연인. 몇 번쯤 들었습니다만, 오늘 관심 있게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영어로 뭐라고 그러시네? 거의 뭐 원어민 수준 같아. I will be 뭐라 그런 거야? 아, 웃지 말고. I will be always with you? 나는 당신하고 항상 같이 있겠다? 뭐 그런 얘기지? 노래 작사를 누가 한 거예요? 아, 이관우 씨가 했구나. 예, 저하고 갑장이고 허리케인 라디오에 아주 코너를 저희하고 2, 3년 같이 했었던 이관우 작사가가. 아니, 이 양반은 저 일본어 전공한 사람이 무슨 이렇게 영어를 또 마지막에 써놨어? 뜻은 알고 썼겠지 뭐. I'll be always with you. 그다음에 뭐 한마디 더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노래가 잔잔하고요. 저 교회 성가 같기도 하고, 아, 좋습니다. 예. 자, 당첨자 한번더 발표합니다. 3496번님. 최일구 씨 정답은 1번, 100만 원이고요. 저기요, 첫 광고 축하합니다. 아우, 나 뜨거워. 아이고. 하여튼, 첫 광고 보내주신 기업체 사장님, 복 받을 거예요. 직원들하고. 야, 아마 이, 첫 광고 한번 보내주신 이 기업체는 정말 이 TBS 라디오에 진짜 구세주 같은 분이야. 자,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줘서 고맙고요. 최일구 씨하고는 동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세상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저하고 이제 갑장이시면 이제 60년이니까 66, 67. 네. 그쵸. 66년, 67년 살았는데 뒤돌아보면은, 벌써 이렇게 됐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예. 뭐 별거 없어요, 정말. 예. 근데 삼사그릭님이 나눔 선물 안 적으셨는데, 저, 파블로 PD가 이 나눔 선물 보내드린대요. 떡볶이.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삼산 식사권 네, 보내드릴 테니까 예, 월곡역 근처 김만희 떡볶이 집에 직접 가셔가지고요. 가족이 한번 같이 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2670번님 좀긴 문자를 보내셨네. 최일구 선생 저는 올해 나이 79살이요. 생전 처음 문자 보냅니다. 야, 일어나 형님이신데 문자를 이렇게까지 보내주셨네. 야, 근데 어떻게 맞춤법도 제대로 딱딱 지키시고 띄어쓰기까지 하시고. 저는 한 건물에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과 같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아무거나 선물을 준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고서 안녕히 계시오. 참고로 답은 1번 100만 원이요. 노래 신청하노도 될까요? 최일구 선생의 인생 뭐 있니 왕팬입니다. 왕팬이에요. 아이고, 자, 79살 형님께서 저보고 선생이라고까지 해주시고, 예,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인생 뭐 있니에 또 예, 왕팬이시라 그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어디 오탈자 하나 없이 띄어쓰기도 딱딱하시고 예, 현역 시절.

뭔가 좀, 이 문서 같은 거 많이 쓰시고 그랬던 분 같기도 하고요. 아직도 그래도 79이신데, 80다 되셨는데, 어쨌든 간에 현장에 계시다는 거, 정말 부럽습니다, 형님. 예.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예. 저보다 뭐, 한 14 정도 많으신 건데, 예. 대단하십니다, 형님. 예. 2670번 형님한테 파블로 PD가요, 저거 보내드린대요. 그 집에서 받아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한우국밥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공간에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을 택배로 한우국밥 사장님이 보내드릴 거예요. 데워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영양 보충도 좀 하시고요. 자, 이제 2부 이제 마쳐야 되네요. 근데 이 청취자님, 형님 덕분에 이건 뭐 인생 모임이 듣게 생겼네요. 자, 2부 끝곡은 제가 듣자고 한 거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최욱의 인생 모임 신청곡으로 듣고요. 3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피부과 전문의 나옵니다. 피부과 상담합니다. 일산 오킴스 피부과의 조학래 원장. 그 다음에 보조 MC로는 피부 미인 가수 박주희 씨. 청바지야! 이런 가수. 네. 출연합니다. 그리고 상담 받으실 분들 미리 문자 50원 유료 문자로 피부 트러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자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TBS 교통정보
6: 이 시각 서울시내도 고속도로도 공사하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게다가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청북에서 서평택 분기점 쪽으로 몰려 있는데요. 청북 나들목 조금 지나 사고가 나서 3차로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북수원 쪽으로 5km 정도 정체고 안산분기점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는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충장대에서 대천 사이가 빗길인 가운데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이미 정체고요. 강변북로 일산방면 동호대교 조금 지나부터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서강대교까지 쭉 정체 이어지는데 서강대교 부근 1차로 공사도 여전합니다. 성산대교 강북방향 다리 중간에 있었던 고장차는 조금 전에 치워졌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성환이 부릅니다. 아.

0: 성환의 노래 아름다워라 듣고 왔습니다. 자, 8272님께서 결혼은 미친 짓입니다. 저도 60대 중후반으로 인생 2막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퇴직 후 운전대를 잡고 버스 운항가에 다니는데, 아, 그러니까 저 버스 기사님이시구나. 버스 승무 기사님. 너무 힘들어서 관두려고요. 마나님한테 품위를 올렸는데 결제를 안 하고 단칼에 반려하네요. 예. 일구님 말씀하신 진 인사하고 대처명만 기다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운항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거 그만두면 어떨까? 마나님한테 얘기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진 인사 대천명이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가 아니라 남편은 자기 할 일을 다하고 나서 누구의 명령을 기다린다? 마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더니 그걸 인용을 하셨네. 아니 근데 8272님 60대 중후반이시면 저하고 비슷한 연조 같으신데 아까 저 79살 형님도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건물 관리하고 계신데 엄살 아니에요 이거? 예? 한 10년은 앞으로도 더 우리가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5천만 인구 중에 20%가 지금 예? 다 저게요. 예? 60대 이상 65 이상 아닙니까? 저 같은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천만 명 초고령사입니다. 예.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해야 돼요. 네. 뭐든지 하고 계신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께 정말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요. 예지 아빠님 아주 문자 잘 보내시는 예지 아빠님이 10대 피부 뺨치는 피부 미인 물광 피부 트롯 여돌 박주희님 박주희 가수 저 밖에 노란 옷 입고 저 밖에서 뭐 틱톡 한다고 지금 들어오지도 않아요. 휴대폰 가지고 예, 팬들하고 지금 미팅하고 있다는데 야 찬사네. 물광 피부에 트롯 여돌. 여돌은 뭐지 여돌? 여돌이 뭐예요? 여자 아이돌? 아 여돌 박주희님. 사심 가득 보조 진행 오늘도 기대합니다. 근데 뭐 박주희 씨가 피부 미인은 물론 맞는데 10대 피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바블런트 듣기로 아마 50 다 된 걸로 아니에요? 밖에서 막 웃고 난리 났어. 아이 나에게 왜 이런 걸 적어놔 그래. 아이 정말 자 잠시 후에 보조 MC로 피부미인 박주희 씨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래 원장은 미리 옆에 좀 앉아있고요. 잠시 후에 광고 있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아 신난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노래 한 곡 듣고 허리케인 피부 클리닉 하겠습니다. 천가연 양이 부릅니다.

0: 칙칙해서 짜증난다 얼굴 피부
1: 기미 잡티가 너무 많아 미치겠다 잡티 고민
0: 모공이 넓어져서 창피하다 모공관리
1: 주름살만 늘어가니 죽겠다 주름 고민
0: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각종 피부질환을
1: 제대로
0: 해결해드립니다
1: 소문 좀 내주세요 박지희와
2: 피부치료의 만능손 조항래 원장의 피부클리닉
1: 예쁘지 않다고 좀 울지 마소
3: 울지

0: 나훈아 선생님 울지 말랍니다. 자, 오늘 상담 보조 알바 소문 좀 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 인기 가수 박주희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노란 옷이 아주 개나리 옷 입고 온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알바 참 좋네요. 보조 알바.
0: 뭐 알바는 뭐 알바비를 줘야지 알바지. 예? 그냥 보조 MC 합시다. 보조 MC.
1: 아, 아니 그냥 이리 저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네요, 오늘 알바.
0: 자, 예. 그리고 오늘 피부 치료의 만능선 손 대면 바로 백옥 피부로 바꾸겁니다. 조학래 오킴스 피부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예.
0: 뭐 두 번째죠, 두 번.
2: 네, 두 번째입니다.
0: 어때, 화합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1: 응? 네, 저희 그 짧았지만 그래도 한 시간 전에 하면서 이렇게 내적 친밀감.
0: 오.
1: 굉장히 좀 친밀해진.
0: 내가 그런 것까지 안 물어봤는데. 뭐 친밀감이 있냐, 괜찮냐 그랬지. 뭐 친밀감 있냐 물어보진 않았는데. 되게 좋아하시네.
1: 아니 근데 되게 이게.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원장님
2: 감사합니다.
1: 네. 친하게 지내요.
0: 저기 박주희 씨 아까도 여기 들어올 때부터 휴대폰 막 들고 오면서 그게 네. 틱톡인가 하는 거라며?
1: 틱톡 라이브 지금 하고 있죠. 네.
0: 근데 뭐 1주년 팬 미팅을 했다고요?
1: 아, 네. 틱톡 라이브 이제 1주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0: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길거리에서 하나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 아, 티토 라이브요? 응. 기본으로는 이제 휴대폰이고요. 응. 이제 만약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하고 5인패, 마이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거를 조그맣게 제가 혼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음악도 틀고, 말도 하고.
0: 그러니까 뭐.
1: 소통도 하고.
0: 유튜브 같은 거 하려면 뭐 스튜디오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 돼?
1: 틱톡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0: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은 아저씨가 틱톡 하려고 그러면.
1: 네.
0: 돈이 없잖아. 아니요. 아무 데나 길거리 가서 막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 하셔도 돼요.
0: 그래요?
1: 네. 그럼요. 틱톡은 기본이 핸드폰이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0: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일산 오킴스 피부과 그 사무실 이런 데 빌려서 좀 해. 아이고. 틱톡 하는 의사는 없어요?
2: 글쎄요. 틱톡을 제가 잘 안 해서 그러는데 네. 아마 그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걸 하는데 틱톡 하시는 분들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 예. 조 원장님도 유튜브, 인스타 뭐 그런 거 하시고?
2: 네, 뭐 조금 하는데 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진짜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선생님들 막 피부 상담 하실 것 같잖아요. 피부 네. 가면. 그 선생님들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만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2: 식사를 보내, 저기 방송으로 나간다고요?
1: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니까 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면서 탈모 관련해서 그거 얘기해주세요.
0: 아, 밥을 먹으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1: 네. 인기 엄청 좋으시던데요?
0: 그거 괜찮네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지. 네. 그런데 그거 하다가 틱톡 하다가 밥 먹다 틱톡 하다가
2: 그러니까.
0: 또 상담하다가 이 밥이 넘어가 그러면 체하는 거 아닐까?
1: 그분은 너무 잘 드시던데.
0: 아니 근데 지금 저 박주희 씨가 의사분들도 틱톡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제가 요새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그 내과 의사분들을 당뇨, 아. 혈당 낮추는 거. 혈당을 근데. 그대로 두면 너 죽는다. 뭐
1: 맞아요.
0: 이런 거.
1: 네.
0: 아, 그거 열심히 본다니까?
2: 네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완전히 그 청년이 되셨어요.
0: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요새 술을 안 먹고.
1: 네.
0: 뱃살 빼느라고.
1: 어머.
0: 당뇨는, 저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한 얘기인데 하도 많이 보니까 외웠어, 나도. 당뇨는 한번 걸리면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래.
1: 맞아요.
0: 근데 뭘 맞아요? 알아요?
1: 아니, 그런 것 같아요.
0: 아니,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고, 그 관리를 해나가야 돼.
1: 그래야 된다.
0: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저희 어머님도 당뇨셔가지고, 되게 그 부분에 저도 관심이 좀 많아서 봤더니.
0: 그죠? 네. 아니, 그래서 피부과 전문이시니까 피부과에 대한 유튜브 있잖아요.
2: 네네.
0: 그런 거를 짧게 많이 올려주시면 그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돼. 저도 그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유튜브 여기저기 보면서 경각심을 갖는다니까.
1: 맞아요.
0: 이게 밤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그전에 막 먹었거든. 이 정도야. 근데 아니더라고.
1: 살이 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게 일어나죠.
0: 뭐 그렇죠.
1: 그렇죠.
0: 지금 나 비웃는 거야?
1: 아니요. 아니요.
0: 아니 뭐 좀 뭐라 그랬어 지금. 뭐 살이 찌. 그래 나 살 쪘었다 그래. 아이고.
1: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피부가 좋아지셔가지고.
2: 아니 우리 저기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네. 마이크에 얼굴이 가리신대요.
1: 제가요?
2: 9703님.
1: 아 예. 아 그렇군.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아, 이러면
0: 아 청취자 아, 네. 문자에 네.
1: 자 이렇게 조금 홀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0: 자 그리고 자 오킴스 피부과의 이 조항대 원장께서 이 피부 플러스 탈모 전문입니다. 탈모 자 탈모와 관련된 질문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부터 문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 문자 소개하기 전에 보조 MC 박주희 씨.
1: 네, 네, 네, 네.
0: 여기 여기 와. 요거 요기 요거 읽어야 돼.
1: 아 그럴까요?
0: 50원의 유료 문자 여기부터.
1: 그래요, 네, 상담, 아주 예 저렴합니다. 네, 저렴하게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무료 문자 TBS 앱으로 피부 관련 상담 받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의학 정보 있으시면 상담 문자 보내주시고요. 상담도 받고 나눔 선물도 받아가세요. 선물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자 청취자들께서 문자들을 보내주고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보조 MC께서 소개를 해주세요. 자 상담 시작합니다.
1: 네, 108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얼굴 피부염 10년 넘게 앓고 있었어요. 개털 알러지 진단을 받았고요. 그 후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은둔 생활하다 너무 심해져서 혼자 집에서 이제 독거 생활 중입니다. 집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있거든요. 그래도 낫지 않았는데 얼마 전 모낭염 진단받고 수란트라 쓰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 가려움이 싹 나왔어요. 수란트라 장기적으로 써도 되는지 정말 개털 알러지였을까요? 처음부터 모낭염이었을까요? 와
0: 수란트라가 뭐 수란트라가?
2: 네 아주 네. 그 질문이 네. 아주 복잡한 질문인데
0: 아,
2: 일단
0: 그래요?
2: 수란트라가 뭐냐면요.
0: 뭐 인도 말 같아. 뭐 알란트라?
2: 그 모낭충 우리 그 모공에 사는 모낭충이라는 어떤 벌레 일종을 없애주는 그런 바르는 연고약이거든요. 그,
0: 아 연고가 예, 이름이 연고. 수란트라요?
2: 예. 네, 네. 모낭충을 없애는 이 바르는 약인데 네. 보통 주사 피부염. 얼굴 울긋불긋하고 모낭처럼 모낭염처럼 불긋불긋하게 돋는 그걸 치료하는 약인데 네. 이분은 개털 알러지로 너무 심해서 집에 있는 강아지 때문에 밖에 나와서 사시다가 네. 우연히 수란트라를 쓰고 나서 싹 좋아지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개털 알러지도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사시니까 개털하고 접촉을 안 하니까 네. 개털 알러지는 이제 있지만은 어떤 알러지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서 모낭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다가 수란트라를 쓰니까 그 모낭충까지도 좋아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개털 알러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혹시 다시 집에 들어가서 강아지를 만나면 가려움증은 심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란트라는 장기적으로 바르셔도 됩니다.
0: 그렇군요. 예. 네. 자, 1086님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1: 네, 373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탈모약은 50대가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2: 네, 사실 탈모약이라는 게 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탈모인지를 먼저 진단을 받고 그거에 맞는 탈모약을 드시면 되는데 50대에 탈모 많잖아요. 당연히 탈모약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1: 또 예.
0: 그 궁금해서 그런데 네. 여성 탈모는 없어요? 여자도 똑같은 그 약 먹으면 됩니까?
2: 아, 여성 탈모 엄청 많습니다. 근데 남자처럼 이마가 헌해지지 않으시고, 네. 이 정수리, 이 그 정수리만 탈모가 옵니다. 그래서 여성 탈모는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에 앉아 계실 때 서 계시는 분이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이 정수리가 휑해 보이는 네. 그런 타입이 많습니다.
0: 예. 네. 여기 정수리?
2: 네, 정수리 네. 탈모. 네, 네, 네. 근데 이제 약이 있는데 여성분들에게는 좀 금기되는 약도 있고 임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형아 출산 때문에 좀 금기되는 약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복잡하지만은 여성에게도 처방해서 드실 수 있는 탈모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 바르는 약, 그다음에 주사 치료, 두피에다 직접 주사 치료 이런 것들로 여성 탈모 치료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지금
1: 네.
0: 뭐 기형아 뭐 출산 우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한번 피부과 전문의니까 물어볼게요. 그 코로나 한창 때였는데 2021년 뭐니까 그때였는데
2: 네.
0: 제가 그때 전국적으로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고 네. 대한적십자에서 헌혈을 좀 해달라는 캠페인이 막 있을 때예요.
2: 네네.
0: 그 제가 그때 저기 저 뭡니까 저 용인 쪽에 살 때인데 중간에 버스 갈아타는 데가 강남역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네. 올 때 네. 보니까 거기 강남에 무슨 적십자사 무슨 강남지부 그래가지고. 빌딩인데 몇 층으로 올라와서 헌혈할 사람 헌혈하라 해서 갔어.
1: 네.
0: 그래 가서 신분증을 냈더니 네. 이제 난 헌혈을 하려고 착한 일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거기 적십자사 직원이 컴퓨터를 막 치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헌혈을 못한대.
1: 네.
0: 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네. 혹시 이런 탈모약 드시냐? 그 먹고 있다 그랬더니 안 된대.
1: 그게 정보가 떠요?
2: 그게 정보가 떠요.
1: 진짜요? 네.
0: 아니 다 전산에 뜨겠지. 아니 처방을 의사들이 해주니까.
1: 그게 다
2: 그 처방 기록이 다 중앙으로 가서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도 혹시 무슨 약을 처방할 때 중복해서 먹으면 안 되는 약들 이런 다 알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네. 아니 그 왜 안 되냐 이 탈모약하고 그거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 탈모약 성분 중에 산모가 만약에 내 피를 수혈받았을 때는
1: 네네.
0: 기형아 출산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성분에?
2: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탈모약은 여성이 임신했을 때 그 약을 먹으면
0: 네.
2: 그 임신한 태아가 남자일 때
0: 네. 그 사내아이일 경우에
2: 사내아이일 때 성기에서 예. 약간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아, 그런 게 있구나.
2: 왜냐하면 드시는 약 성분이 네. 남성 호르몬 차단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의 어떤 그 저기 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0: 아, 역시 전문이라 진짜 전문적으로 답변을 네. 들었네.
2: 잘 못 해석을 했구나.
1: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실은 탈모라기보다 네.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유전적으로 제가 그렇거든요. 머리숱이 정말 없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이모, 외갓댁이 그래서 보면 탈모라기보다 지금이 어릴 때보다 저는 지금이 머리수가 차라리 더 나은 거거든요. 그래도 작은 편이긴 해요. 이런 거를 이것도 어떻게 노력을 하면 머리가 수가 많아지나요? 아니면
2: 사실 머리카락 네. 개수는 네. 피부 속에 모유드라고 하는 구조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지진 않아요. 그 모유두가 촘촘히 많은 사람은 숱이 많은 거고
1: 네.
2: 모유두가 좀
0: 모유두가 뭐예요? 모유두가
2: 모유두 그러니까 머리 모자에다가 머리 그
0: 유두. 머리 두피에 예.
2: 유두 오. 약간 그 구조물이 약간 젖꼭지 같이 생겨가지고 네. 그 모유두라 그런데 그게 피부 속에 좀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지는 건데
0: 네.
2: 본인이 지금 조금 숱이 많아진 것 같은 건 모발 하나 하나가 좀 영양을 섭취를 잘하셔서 좀 굵어지셔서 풍성해지니까 개수가 많아진 거예요.
1: 수가 늘어나진 않군요.
2: 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1: 잘 먹어서 굵게
0: 그러니까
1: 해야 되는
0: 이 머리에 그렇죠? 갖고 있는 한 인간이 갖고 나오는 밭의 규모가 딱 정해진 거네.
2: 그렇죠.
0: 개 머리에는 암만 그 해도 몇 개 이상은 안 자라.
2: 그렇죠. 몇 개 이상은 안 자라죠. 그렇지만 걔네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느끼기엔 개수가 많아진 것처럼
1: 맞아요.
2: 느껴지는
1: 볼륨도 좀 커지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옥수수 밭이 있는데 옥수수 때가 네. 가늘면은 전체적으로 밭이 좀 소홀해지는 거고 이게 굵으면은 풍성해 보이는 그런
1: 것 같아요.
0: 근데 그러면 이 탈모 약과 관련해서 말해요, 원장님. 탈모약이 남성 호르몬 차단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성화 시킨다는 거예요?
2: 여성화 시킨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0: 네.
2: 남성 호르몬 종류가 많은데,
0: 네.
2: 그 중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넘어가는 걸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0: 네.
2: 그러면 약간 남성상이 좀 떨어지긴 해요. 아주 낮은 그 퍼센테이지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0: 네.
2: 뭐 정액 양이 좀 감소한다든지 네. 어떤 성 기능이 감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0: 그게 남성성이 떨어지는구나.

0: 아, 꼭 떨어진다고 보면 안 되고.
1: 아니, 근데 떨어져. 그, 떨어져. 그거 아니에요.
2: 아니, 안 약간... 먹을 수는 없고.
1: 아. 아니, 그 나이가 들면.
2: 아니, 가만 있어봐, 여보세요.
1: 아니, 갱년기 때문에.
2: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남성성 떨어진다는데, 지금. 아니, 근데 이거 먹다가 저도 그러니까 네. 이제 굵어진 거야. 어? 네? 네. 근데 이걸 먹다가 안 먹으면. 안 먹으면 효과가 다 없어져 버려요?
0: 안 먹으면 다시 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작용을 해서 네. 다시 그 모유두가 가는 모발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드셔야 돼요.
1: 잘 챙겨 네, 드셔야 되네요.
2: 근데 저는 네. 전에는 하루에 하나씩 먹다가 요새는 뭐 이 격일제로 먹는다든가 그러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 정도는?
0: 그 정도는 이제 그 정도는 개인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2: 그 정도면 밭이 뭐 다 사라진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0: 지금 봐서는 아주 훌륭하신데요.
2: 아, 저 몇 년 동안 이거 밭을 경작을 해왔는데. 아, 근데 우리 경작하다 보니까 남성성이 떨어진대잖아.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1: 꼭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나이가 드시면
2: 됐어.
1: 여성은 남성이 되고 남성이
2: 여보세요. 이게... 그만하고. 예. 자, 아주 유명한 가수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희 씨 노래를. 박주희가 누구야?
1: 저예요.
2: 네. 소문 좀 내주세요. 듣고 오겠습니다.

0: 여전님 진짜 최고예요. 아주 서운해. 게임은 좀 똑부러지죠.
1: 이때게 저리 들어 속도 뛰어 한번 만나면 후 빠져들.

0: 네, 아, 박주희 씨. 네. 노래 제목이 뭐였지?
1: 소문 좀
0: 네, 소문 좀
1: 내주세요.
0: 내지. 무슨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도대체?
1: 나라 사람은 되게 이쁘고 괜찮다고요.
0: 아, 부잣집 만면일감이다, 그지?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박주희 씨가 아저씨 둘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웃고 있어. 예? 아저씨 둘 옆에 이렇게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젊은 사람은 아니라서
1: 아유,
0: 그런데.
1: 좋아요.
0: 괜찮아요?
1: 재미나요. 예. 그리고 계속 상담하시는 게 너무

0: 하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지금.
1: 아니 저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이 박쥐 씨 노래 나갈 때 또 조원정님한테 네. 네? 몇 가지 또 물어봤잖아.
0: 네.
1: 못 들은 척으로 하세요.
0: 네.
1: 못 들은 척 해야 돼?
0: 네네. 네.
1: 일찍 비밀이다 밖에 나가고.
0: 비밀이네, 비밀. 네.
1: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자, 질문.
0: 네, 3952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친구들보다 얼굴 주름이 없는데 유독 눈 밑에 도톰하게 올라와 있네요. 친구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네요. 박사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2: 네. 요 상태로 봤을 땐 일단 60대 후반 여성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눈 밑에 뭔가 도톰하게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1: 눈밑 지방?
2: 눈밑 지방이 나오신 것 같아요.
0: 네.
2: 예, 눈밑 지방은 사실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최근에 레이저 충격파라는 그 벨루티 그 시술이 최근 다시 새롭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네. 레이저 충격파라는 그 시술로 눈밑 지방을 좀 자연스럽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 레이저로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
2: 레이저로 쏘는 건데 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충격파 네. 우리가 꿀밤 세게 때리는 것 같은 어떤 네. 그런 충격파를 눈밑 지방에 전달시키는 거예요.
1: 그러면 지방이 사라져요?
2: 지방이 그 충격파를 맞고
1: 네. 죽어?
2: 서서히 쉽게 말하면 서서히 죽어가요.
1: 아 여러 차례 이제 맞긴 맞아야 되는 거예요.
2: 예.
0: 근데 멍들지 않을까요?
2: 멍들 가능성은 있는데 네. 뭐 거의 안 듭니다.
0: 아 네. 기술이 대단하네요.
1: 박주희 씨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2: 박주희 씨는 네. 지금 눈밑 지방은 없고요. 네. 아주 아름답게 네. 눈밑 애교살이 있으십니다.
0: 아, 있는 거예요?
2: 예, 예, 그럼요.
0: 아, 이게 있게끔 여성분들은 화장을 또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도톰하게.
1: 좋겠어요.
0: 이렇게 되게 기분 좋아졌어요.
1: 피부과 전문의한테 애교살. 애교살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0: 네. 아니, 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있게끔 네. 화장을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메이크업을. 이래야 알겠습니다. 좀 예뻐 보인다. 그래가지고. 네. 네.
1: 자, 또 1081님.
3: 네, 원장님 먼저 감사드리고요. 나이가 먹다가 보니까 머리가 한 반 정도, 즉 말하면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심을 때 병원에 입원은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하루에
1: 머리 심을 때?
3: 네, 머리 심을 때. 그리고 하루에 다 이식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가격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가격은 대략 얼마 맞아.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야, 맞아. 오늘 지금 이 모발 전문이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피부과 트러블보다도 모발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셔.
2: 네. 네. 뭐 머리카락이 지금 반 정도 없으시면 뭐 죄송합니다만 대머리 맞을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안드로젠성 탈모증이라 그러는데
1: 무슨 성이요?
2: 안드로젠성 탈모증.
1: 안드로젠은 누구예요?
2: 안드로젠이 그 남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안드로젠.
1: 아, 그런 뜻이에요?
2: 그래서 아까 그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네. 복용을 하면 이 안드로젠성 탈모증이 좀 치료가 되는 거죠.
1: 그래서요?
2: 그런데 이 안드로젠 탈모증일 때 뒤통수는 절대 탈모가 안 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유전적으로 뒤통수 네. 모발은 탈모가 안 오기 때문에 뒤통수 모발을 얻어서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모발 이식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1: 네. 그렇구나.
2: 그런데 이거는 뭐 입원 안 하시고요. 한 병원에서 5시간 정도 걸려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1: 네. 예.
2: 뭐 탈모가 50% 정도 없어도 모발 이식을 하면은 거의 정상적인 어떤 그 스타일이 나오실 수 있는데 가격은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3-4천 뭐 얻을 수 있고 비용은 한 4-500만 원 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50%예요. 뒷머리만 있어?
2: 네.
1: 아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걸 이렇게 떼짱 떼듯이 예? 여기 앞에다가
2: 그렇죠.
1: 그럼 이게 완전히 덮여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2: 아, 그러니까 떼짱을 떼듯이 딱 옮겨놓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얻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흩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는 좀 떨어지죠.
1: 예. 그걸 갖다가 아까 무슨 뭐? 무슨 모유두요?
2: 모유두. 아, 예. 모유두를 어떻게 보면 모유두를 이식.

0: 옮겨 심는
1: 앞에
0: 거라고
1: 앞쪽으로.
0: 보시면 돼요.
2: 네, 맞습니다.
3: 그러면 그 머리를 하면은 짧을 거잖아요. 머리가 처음에 긴가요? 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0: 이제 옮겨 놓으면은 예. 네. 짧은 모발이 이식이 된 거고 걔네들이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난 다음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돼요.
3: 그렇군요. 대부분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0: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식하자마자 자라지 않고 네. 이식한 건 한번 빠져요. 빠졌더니 한 3개월 정도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1: 이야, 안타깝겠다.
3: 야, 3개월 동안 그런
1: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식을 했는데
3: 얼마나 불안할까?
1: 석 달 동안 반응이 없어.
0: 그래서 이게 수술이 잘못됐나? 하고 걱정하는 시기가 지나면 그때부터 모유두가 다시 일을 시작해서 모발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1: 그럼 원장님이 그 석 달 동안은 많이 괴롭힘을 당하겠는데. 아니 왜 안 나오는 그래, 거야? 이거 왜 빠져버렸어 이거?
0: 그거 반대로 수술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촥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오히려 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1: 자, 일정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뒷머리에 이렇게 이식한다고 뒤에서 빼면은 아픈 뭐 모유두에다 이식한다 하지만 뒷머리도 휑할 거 아니에요.
0: 뒷머리는
1: 여기서 뛰어가니까.
0: 뒷머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 연병장에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줄을 서 있는데 한 중간에 한 서너 줄을 쫙 빼면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좌우로 정렬 시키면은 다시 나머지 군인들이 그 빈 공간을 이렇게 메꿔주면서 그 빈 공간이 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떼어내고 봉합을 해버리면 그 떼어온 자리가 서로 맞붙어서 좀 없어지게 되고요. 예.
1: 뭐 알아요?
3: 아니 그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뒷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려지지 않을까요, 조금?
0: 맞아요.
3: 그래서 것 같아요.
0: 빡빡 대머리 빡빡 깎지 않는 한 그 흉터는 보이지 않아요.
3: 위에 머리가 아래를 가려주니까 티가 덜 날 것 같아요.
1: 박주희 씨가 또 화가거든. 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이 딱 생각이 나나 봐. 네. 그런 그림도 많이 그려요?
3: 어떤 거요?
1: 모발 이식 그림이라고요?
3: 아니요, 그러진 않는데 흩뿌리는 거 많이 뿌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긴 하네요. 네.
1: 자, 또 다른 질문 좀 들어볼까요?
4: 네, 161286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애청하고 있는 68년생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주 전 피부과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아 약 연고를 처방받아 약 먹고 연고 발라서 물집은 거의 다 나았는데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허리, 종아리, 맹장 주위 등 통증이 심합니다. 피부과에서 더 약 처방받아야 되는지 아님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1: 대상포진.
0: 네, 대상포진이 사실 그 감각신경을 침범하는 그 병이 질환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아픕니다. 그래서 그 산통, 애기 낳는 고통 정도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부과 치료를 잘 받아서 대상포진 원인균과 염증을 다 치료가 됐는데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 균이 그 감각신경을 다 망가뜨리고 낫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감각신경에 흉터가 남아서 그 통증은 몇 개월, 몇 년을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한 몇 개월 갑니다만. 그래서 지금 오른쪽 허리, 종아리, 맹장부 이렇게 넓은 부위의 통증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통증의학과 가셔서 어떤 그 통증에 대한 치료를 다시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 피부과에서는 이 대상포진을 이 뭡니까 진단을 잘 안 하시나요?
0: 아니요. 대상포진은 피부과 질환이죠. 왜냐하면 여기 환자분도 그랬듯이 물집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니까 초기 대상포진은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1: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면은 이제 통증 전문의 이쪽으로.
3: 저도 지금 대상포진이 피부과를 지금 알았어요. 내과를 가야 하나.
1: 모르는 사람 많지.
3: 그렇죠. 근데 저도 이 질문 많이 받았어요. 대상포진은 어디를 가야 하나.
0: 그러니까 이게 대상포진이 물집이 생기기 전에는 아프긴 아픈데 이게 왜 아픈지를 잘 모르시고 막 파스도 붙이신 분도 있고 뭐 콩팥이 나쁜가 그리고 비뇨기과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물집이 탁 돋는 걸 보면서 이제 피부과 와서 대상포진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1: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참 이 피부과 관련해서도 질환이 참 많을 것 같아요.
3: 네? 네?
1: 원장님 어때요?
0: 그렇죠. 우리 인체를 싸고 있는 게 피부고 이 내과적인 이 안쪽의 질환들도 피부로 표현되는 게 많거든요.
1: 어떤 병 예를 들면?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 안에 어떤 혹이 있거나 어떤 그럴 때 입 주변에 색소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부장기에 암이 있을 때 이 복부에 어떤 혈관종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아주 다양하죠.
1: 그렇구나. 아, 대단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그 노래를 한 곡 들을 건데 파블로가 PD가 제가 요즘에 보컬하고 상암동 실용음악학원 다니면서 보컬 레슨 받고 있거든. 박주희 씨.
3: 누가요?
1: 오빠가.
3: 아 진짜요?
1: 아 그래.
3: 어떡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응원합니다. 예.
1: 무시하는 거야 지금?
3: 아니 아니요. 네? 너무나 그 도전하시는 거예요. 응원합니다.
1: 네. 너무 어려워요. 그 강의 듣기가.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 중인데.
3: 네.
1: 예. 박주희 씨가 어떻게 예? 가수인데 나중부터 코치 좀 해줄 수 있나? 네?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
3: 노래를 들으면은 뭐 내가, 불가능한가?
1: 예.
3: 아니 근데 도전하는 거에 진짜 큰 박수를 드리고
1: 아니,
3: 싶습니다.
1: 아니 요새 네. 제 고음이 안 되니까
3: 네.
1: 예를 들면은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3: 네.
1: 그 처음에는 가는데 네. 중간부터 막 올라가. 마 이잖아 뭐 이럴 때 안 나와요.
3: 되게 어려운 노래를 하시는데요. 왜 하필 이승철 노래를 하세요?
1: 내가 이승철 저는 되고 싶다는 게 아니고
3: 네.
1: 고음을 일단 해결해 내려고 일부러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블로가 그 이승철 씨 정말 노래 잘하죠.
3: 네.
1: 안녕 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자 그만하래.

0: 참, 얘가 이승철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예? 이걸 지금 따라 부른다는 자체가 언감생심입니다. 예. 그냥 하지 말까, 그냥? 레슨 받지 말까?
1: 아, 저 도전하신 거 그냥 해보세요. 왜?
0: 아, 그 한 옥타브 올라가서 솔까지는 되겠는데, 와. 그 위에 라버, 그게 문제야, 그게.
1: 그냥 아. 가수 노래 키를 낮춰서 부르시면 어때요? 꼭 그 키로 꼭 부르셔야 될까요?
0: 아, 나 키야 네. 자꾸 줄죠. 168인데 68에서 자꾸 줄어 66까지 내려왔어.
2: 지금 민감이신가 진짜이신가?
0: 자 됐고요. 자, 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상담 좀 해주세요. 1435님.
1: 네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0: 네 어떤 저 청취자분인데 예. 연세좀 있으신 분인데 네. 사진을 보냈어.
1: 코에 이런 게 지금 4, 5년 됐어요. 치료 가능하는지요?
0: 네, 남자 청취자분인데 코 네. 정중앙에 콧등에 약간 그
1: 약간 빨간 점처럼 반점? 네. 네.
0: 반점 같은 거? 그 눈에 딱 띄는 건 아닙니다만 네. 네. 빨간 네. 반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약간 변색이 된 반점? 네. 살색은 살색인데 진한 반점?
3: 지금 보내주신 그 사진에 그 어떤 그 외모를 봐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으로 보이고 코 중앙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어떤 피부 병변이 보이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4, 5년 동안 지속되는 걸로 봐서는 일반 습진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피부암을 한번 정도는 의심을 해보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뭐 코 부위에 저렇게 생기는 게 이제 기저세포암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편평세포암도 저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 말씀 듣고 너무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지만 대학병원을 가셔서 조직 검사를 받아서 아 이게 어떤 거다라고 확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지금 저 이 청취자분도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게 이제 계속 있다 보니 이게 도대체 뭐지 네. 모르잖아.
3: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저 큰맘 먹으시고 지금 저 조학래 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 대학병원 뭐 동네 피부과 가면 안 되나요?
3: 조직 검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0: 아, 그러면 대학병원에 예. 와서 조직 검사를 한번 그냥 받아보세요. 예, 화끈하게. 예. 자, 잘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네, 다음은 육하나 이사님입니다. 저는 59세 남자이며 알레르기 염증으로 가려움 증상이 있습니다. 피부과 처방을 받아 스테로이드 성분이든 연고를 계속 바르고 있는데요. 처음 한 달간은 거의 매일 바르고 지금은 염증이 있거나 가려울 때 자주 바르는 편입니다. 피부 침착도 생기고 그러는데 계속 상처에 바르는 게 맞을까요? 계속 바르면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3: 네, 스테로이드 연고는 장기간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고 그다음에 또 모세혈관도 확장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바르시는 건 좋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가려워하시고 또 염증이 있고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색소 침착이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가려움증을 가라앉혀 주는 보습 성분의 어떤 좋은 그 피부 장벽 개선 크림들도 있으니까 그 담당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다시 상담을 받으시면서 스테로이드는 줄이고 또 다른 그 약으로 이렇게 대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또 3726님께서
1: 네 아까 그 노래 말씀을 하셨잖아요.
0: 네. 그래서 제가 저 노래 연습한다는 거.
1: 노래하세요. 최일구 씨는 일단은 가까운 폭포에 가셔서 낙수 소리를 뚫고 나올 정도로 성량을 만들어 보세요.
0: 아니 이렇게 하면 고음이 나와요 그러면? 소리만 지른다고 고음이 나오지는 않던데.
1: 그렇진 않고요. 네.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요. 이거 옛날 방 창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하셨고.
0: 득음한다고 하는 분들.
1: 네. 네.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잘못하게 되면 영원히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될 수 있어.
3: 성대 결절 오는 거죠. 성대 결절.
1: 진짜 결제. 위험한 방법이에요. 실은. 진짜로.
0: 상암동에 어디 분수대 없나? 아이고.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오늘. 예, 피부과 클리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킴스 피부과 일산의 마두동의 조학래 원장님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3: 아유,

0: 영광입니다.
1: 출연료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우리 보조 MC 또 박주희 씨. 네. 수고 많이 하셨고.
2: 아, 감사합니다.
1: 끝곡으로 이제 박주희 씨의 노래, 예, 청바지라는 노래 들을 건데. 네. 조항래 원장님, 청바지가 뭔 내용인지 아세요?
0: 청춘은 바로 지금.
1: 그거 어떻게 오! 알았어요?
0: 우와. 아우, 저의 어떤 그 18번 그 건배사입니다.
2: 아하.
1: 아, 이 노래를 들어본 적 있어요?
0: 아, 노래도 들어봤고.
1: 나는 모를 줄 알고. 청바지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여기 뭐, 데님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자, 박주희의 청춘은 바로 지금!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현재 서울 기온이 29.1도입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다소 더운 날인데요. 남부지방은 대부분 폭염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월곡분기점 부근 2차로와 3차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조금 지나 1차로에는 또 철근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 없도록 월곡분기점 부근 지나실 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부곡나들목 진출로 1차로에도 타이어가 떨어져 있으니까 감속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에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면원 일대에서 물리는 건 둔내터널 2차로에서 터널 점검 작업을 하고 있고 고장난 화물차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내 동부해상도로 성수대교 방면 성동교 조금 지나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장안철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번엔 꼭, 다음엔 반드시, 올해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내 차례일 거야. 내 인생도 한 번쯤은 달라질 순간이 오겠지? 그 작은 기대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2: 그런데 돌이켜보면 기회는 저 왔습니다 하고 찾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우연히 시작한 취미 하나, 별 생각 없이 건넨 인사 한마디.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였는데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날의 평범했던 순간이 몇 년 뒤에는 인생의 갈림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1: 반대로 다음에 하지 뭐. 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망설이는 사이 슬그머니 지나가버린 기회도 있었죠. 기회는 잡고 있을 때보다 놓치고 나서야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2: 오늘은 우리 삶을 조금씩 바꿔놓았던 작은 기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붙잡은 기회도 놓친 기회도 어쩌면 지금 우리 곁을 슬쩍 지나가고 있을 기회까지도요.
1: 혹시 오늘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그날이 시작이었네 하고 웃게 되는 하루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여러분과 즐거운 한 시간의 기회를 기다리는 이곳,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3: 리미 시스터즈입니다.

0: 오마이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첫 곡 차승우의 모모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하자 오늘 4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큰 미미.
3: 저는 작은 미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2: 안녕하세요 여러분.
3: 저희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9월입니다.
2: 진짜요? 9월?
3: 네.
2: 실화예요?
3: 네. 9월 무려 2일입니다.
2: 아 근데 왜 이렇게 더울까요?
3: 아 그러게요. 어제 살짝 선선해져서
2: 네.
3: 가을이다 했는데 웬걸 다시 30도.
2: 아 뒤끝 기네요. 9월.
3: 아 여름이 진짜 이번에 깁니다.
2: 하지만 이번 네. 달에는 명절이 있죠.
3: 아 그렇죠. 추석이 있죠.
2: 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봐요 우리.
3: 추석이 지나면 아마 진짜 가을이 네, 시작될 것 같습니다.
2: 시원해질 것 같아요.
3: 오늘 테마 기회인데요.
2: 기회.
3: 그런 말 있잖아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저는 예전에 이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2: 좀 무섭죠.
3: 아, 도대체 얼마나 준비를 해야 기회가 오는 걸까? 나 오늘은 준비 안 됐는데? 내일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내일 기회가 와버리면 나 어떡하지? 막 그런,
2: 저도 그래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기회가 대부분 먼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는 일단 그 기회를 과감히 잡는 편이에요.
3: 아,

0: 잡아버려.
1: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되어 있던 척 하면서.
0: 아, 좋네요. 생각보다 인생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보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1: 어, 맞아요.
0: 물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안 해보면 몰랐을 일들을 하나씩 알게 되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는 기회가 언젠가 내 앞에 딱 떨어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기다려서 온 기회보다는 우리가 움직이다가 만난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0: 맞습니다. 사람도 만나봐야 알고 맛집도 들어가봐야 먹어봐야 아는 거죠.
1: 그렇죠.
0: 일단 가보고 일단 말 걸어보고 일단 해보는 것이 기회의 시작인 것 같아요.
1: 네.
0: 여러분의 기회 이야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1: 맞아요.
0: 살면서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였다 하는 이야기도 좋고요. 반대로 아 그때 왜 안 했을까 아직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놓친 기회 이야기도 좋습니다. 혹은
1: 좋아요.
0: 지금 해볼까 말까 하는 일 있다면 그 고민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네요.
1: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여러분과 저희가 누군가의 아니면 또 서로의 등을 살짝살짝 밀어주는 작은 기회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어요.
0: 아, 좋다, 좋다.
1: 여러분의 크고 작은 기회 이야기 기다릴게요.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아,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1: 네.
0: 싱어송라이터이자 시인이신 강백수님이 새로운 곡을 가지고 우리 자연사자를 찾아주셨어요.
1: 네.
0: 잠시 후에 강백수 씨와 나눌 재미난 수다와 이야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1: 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자연사자를 찾아주시는 게스트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어요.
0: 이게 폭발.
1: 네, 방송이 한층 더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0: 네.
1: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참 반갑고 행복한 기회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블루파프리카의 작은 새.

0: 블루 파프리카의 작은 새 듣고 오셨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어요.
1: 네. 오일사오님께서 어떤 일은 대충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일은 눈을 감고 싶기도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안 들은 걸로 하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살아보니 기회는 어쩌면 평범한 삶 속에 대기하고 있기에 불평하기보다는 왔을 때 꽉 잡을 준비를 해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차이가 없다고 믿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며 출첵합니다.
0: 사람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차이가 없다.
1: 맞아요. 그 기준은 결국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대부분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회는 진짜 평범한 삶 속에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나한테 왔을 때 꽉 잡는 용기가 또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가끔 그냥 쉽게 포기한 다음에 어차피 될 일이었으면 내가 하게 됐을 거야.
0: 어차피.
1: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곤 합니다.
0: 좋습니다. 꽃마리님, 미미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꽃마리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김초복마니님 반갑습니다. 미미 시스터즈. 오늘도 한 시간 순삭인가요? 안 그래도 나이 먹으면 시간이 빠르게 가는데 자연사자 듣다 보면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미미 시스터즈 두 분 대국민 사과하세요.
1: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한 시간을 더 빠르게 진행하게 그러게요. 돼서.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첵합니다. 또다시 기대되는 저녁 메뉴는 뭘까요? 침 닦으려면 휴지 준비해야겠습니다.
1: 아, 오늘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오늘 역대급입니다.
0: 역대급입니다. 오늘 저기 다들 앞에 수건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1: 턱받이 준비하시고.
0: 휴지로 안 돼요.
1: 네. 소연이 아빠님께서 아내가 골고루 빵을 사오라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사갔더니 빵순이 아내가 고로케를 사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여보, 고로케 빵 좀 사와 했는데 골고루 빵을 사가셨군요.
0: 그 골고루 빵 안에 고로케가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유심히 뭘 좋아하시는지, 뭘 땡길지 이렇게 한 번 더 관찰을 하셔야겠네요.
0: 갑자기 고로케가 땡기네요.
1: 아, 고로케 먹을 기회를 놓치셨네요. 아내분께서.
0: 김초복마니님, 오늘도 실망할 기회 주시나요? 미미 시스터즈?
1: 오늘 실망하실 수 있을까요?
0: 오늘 좀 실망하시기 어려울
1: 오늘
0: 것 같은데.
1: 오늘 실망은 만약에 하신다면 제 생각이 좀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뭘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0: 기대 많이 해주세요.
1: 네. 이게 생각해보면 네. 기회는 대부분 사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친구 소개로 연결되는 일도 있고 그렇죠. 그냥 선배 우연히 만났다가 좋은 일을 소개받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온다 이런 말이 있나 봐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1: 항시.
0: 근데 놓친 기회가 또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놓치면 어떡하냐, 평생 이불킥 하면서 후회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하고 고민했던 일도 있는데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친 덕분에 오히려 다른 길을 만나기도 한 것 같고요.
1: 놓쳤다기보다는 놓아준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뭐 떨어진 회사 덕분에 지금 직장을 만난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되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덕분에 지금 더 사랑하는 이 사람을 만난 경우도 있으니까.
0: 안 헤어졌으면 어떨 뻔했어.
1: 그러니까요. 인생은 일단 살아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0: 생각해보니까 저희 미미 시스터즈 그런 것 같아요. 계획대로 살아온 것보다 좋은 기회가 딱 있을 때 잡기도 하고 어떨 땐 스스로 기회를 만들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1: 네. 어떤 기회를 차버리기도 하고요.
0: 네. 그렇죠.
1: 그때그때 그 느껴지는 대로 가보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희도 또 미미 시스터즈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TBS FM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과
0: 그렇죠.
1: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0: 그렇죠.
1: 여러분의 크고 작은 기회 이야기 정말 궁금합니다.
0: 네.
1: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기회였던 순간도 좋고요. 그때 그냥 해볼 걸 하고 가끔 떠오르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혹시 지금 해볼까 말까, 이게 좋은 기회일까 아닐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요.
0: 네.
1: TBS F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걱정 마.
1: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0: 오늘 테마가 기회인 만큼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저녁 야 내가 한턱 쏠게 라고 한다면 평소 가격표부터 보느라 망설였던 메뉴 오늘만큼은 마음껏 골라보는 시간입니다.
1: 오예, 오예.
0: 일명 절호의 기회 미미가 미미에게 쏜다 배틀입니다.
1: 작은 미미가 큰 미미에게, 큰 미미가 작은 미미에게, 야 나 꽁돈 생겼어, 내가 오늘 다 쏜다. 이런 행복한 기회 말하는 거죠.
0: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격도 있고 칼로리도 있고 양심도 잠깐 내려놓을게요. 절호의 기회 미미가 미미에게 쏜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1: 고고. 절호의 기회 미미가 미미에게 쏜다. 오늘 제가 자신있게 가져온 메뉴는요,

0: 고민할 것도 없죠. 자금 의미가 크게 쏜다는데 한우 코스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럴 때, 아, 나는 등심 2인분의 공깃밥, 이렇게 끝내는 건, 아, 기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1: 그렇게 끝내셔도 됩니다.
0: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한우 코스는 6회로 가볍게 악수부터 납니다. 잘게 썬 한우 위에 노른자가 반짝반짝, 그리고 채 썬 배와 함께 한 입 넣으면 부드럽고 고소하게 넘어갑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어서 육전으로 기름칠 한 뒤 본격적인 구이에 들어갑니다. 아, 이때부터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해요. 먼저 안심. 저는 안심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죠? 입에 넣는 순간 혀가 당황합니다. 잠깐, 어디 갔어? 씹은 기억이 없어요. 확인하려고 한 점 더 먹습니다. 또 사르르 녹죠. 아, 조금 더 시켜야겠네요.
1: 아, 조금 더요?
0: 네. 오늘 뭐 시작밖에 안 했어요, 아직. 두 번째는 채끝살. 네. 먹는 순간 나 한우다 하고 육향이 명암을 척 내밉니다. 씹을수록 고소함과 감칠맛이 진해져요. 안심이 아련한 첫사랑이라면 채끝은 오래 만난 든든한 연인이죠. 아. 이제 꽃등심.
1: 아, 꽃등심까지도요?
0: 기름과 아. 살코기 코스잖아. 아. 기름과 살코기의 황금 비율 덕분에 한 점 먹으면 아, 내가 오늘 장미한테 제대로 얻어먹고 있구나. 그치. 실감이 납니다. 소금에도 고추냉이에도 명이나물에도 곁들여 먹고 한 점 먹을 때마다 장미에게 감사의 눈빛도 보내줍니다. 계산 전까지는 자주 웃어줘야 돼요. 하이라이트는 살치살입니다.
1: 아, 또 먹어요?
0: 살치살은 음식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불판 위에 올라가는 순간 치글치글치글 마블링 녹는 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친구야. 한우는 딱 한 번만 뒤집는 거 아시죠? 육즙을 먹으면 살치살을 입에 넣으면 고소함과 버터 같은 풍미가 밀려옵니다. 하,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쯤 되면 장미가 묻겠죠.
1: 그 큰미야, 너 배 안 불러?
0: 배 부르죠.
1: 부르지.
0: 배 불러.
1: 아, 그만 먹자.
0: 배 부르지만요. 어? 하지만 장미가 한우를 쏘는 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한우 솥밥까지 갑니다.
1: 아니, 밥까지 먹는다고요?
0: 그럼요. 아, 밥이 밥을 먹어야 얻어먹은 거죠.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촥 윤기 흐르는 밥알 사이에 한우가 콕콕 박혀 있고 한우 기름이 스민 밥은 고소하고 짭짤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먹었는데 밥은 또 들어가네요. 아, 당연하죠. 고기배와 밥배는 관할 구역이 다르니까요. 아유. 마지막에 누룽지. 아, 물을 부어 기다렸다가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오늘의 한우를 기억에 봉인하는 의식이에요. 장미야, 오늘은 네 카드가 익어가는 소리도 아름답구나. 한우는 내 입속에서 녹고 네 카드값은 다음 달에 녹겠지? 저 큰미미 한우와 오래 기억될 인연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저와 한우 코스로 가보시죠.
1: 아, 그래요. 큰미, 우리 큰미가 행복하면.
0: 아, 잘 먹었다.
1: 행복하면 됐죠. 그럼 저도 행복합니다. 그럼 저도 제대로 한번 행복해 보겠습니다.
0: 한번 해봐요.
1: 절호의 기회, 미미가 미미에게 쏜다. 저의 선택은요. 대게.
0: 오마갓.
1: 저는 저도 고민 안 합니다. 대게 코스로 가겠습니다.
0: 오, 코스.
1: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큰 미미가 다 까줘야 합니다.
0: 아, 돈 더 내시나요? 그럼 저한테 노동력 주시나요?
1: 아니, 대게를 사주는 것만으로는 코스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게다리 하나도 안 잡습니다.
0: 진짜 날로 먹네.
1: 일단은 전복죽. 이 죽은 배를 채우기 위한 죽이 아니죠. 오늘 많이 먹어야 하니까 위를 깨우는 죽입니다. 얘들아 준비해. 오늘 큰미가 쏘는 날이다. 게살 샐러드도 먹습니다. 새콤달콤 소스에 게살 올려서 한 입. 슬슬 몸이 깨어납니다. 멍게, 관자, 광어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가볼게요. 한 점 한 점 먹다 보면 아, 오늘 육지로는 못 돌아가겠네 싶어요. 오늘 저는 바다로 출근합니다. 큰미미 데리고요. 두두둥 드디어 대게 등장. 아, 대게는 등장부터 압도적입니다. 붉게 잘 익은 껍질이 조명을 받아 번들번들 빛나고 긴 다리 사방으로 쫙 뻗어있는 모습이 마치 바다의 왕이 등장한 것 같아요. 다리는 제 팔보다 길어 보이고 관절마다 살이 꽉 차있는 게 와, 저 큰 걸 어떻게 다 까먹지?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오늘은 큰미미가 다 까주니까요. 저는 우아하게 앉아있겠습니다. 다리부터 가볼까요? 여러분, 게살이 안 끊어지고 한 번에 샥 빠질 때 있죠? 저는 박수를 칩니다. 큰미미 너무 잘한다.
0: 아,
1: 기술
0: 잘해,
1: 점수
0: 잘해요.
1: 만점, 예술 점수 만점. 한 입에 게살을 왕! 입속에서 바다가 실처럼 풀립니다. 결이 하나하나 달큰하게 퍼지고 씹을수록 은은한 바다향이 올라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식으니까. 자, 다음은 집게발. 여러분, 집게발은 대 내게의 자존심입니다. 묵직하고 통통하죠. 한입 베어물면 탱글라고 탄력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계즙, 입안 가득 풍기는 바다의 촉촉함, 거기에 설탕으로도 맛을 낼 수 없는 이 달큰함. 이제는 몸통 공략해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우리 개 몸통살 참으로 성실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숟가락으로 구석구석 긁어내다 보면 계속 나와요. 어? 여기도 있었네? 어? 여기도 숨어 있었네? 숨은 게살 찾기. 오늘은 큰미미가 긁어주니까 더욱 편하게 먹고 있네요. 그리고 게딱지. 이제 밥 넣어줘야죠. 내장에 참기름 한 바퀴, 날치알 넣고 김가루 솔솔 밥이랑 슥슥 비비면 요때 매운탕 싹 들어옵니다.
0: 다 먹어라, 다
1: 나이스
0: 먹어.
1: 타이밍. 게딱지 밥 한 입 먹고 매운탕 한 입 호로록. 오늘 먹었던 바다가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0: 많이 먹네.
1: 큰미미야, 오늘 나는 대게를 먹은 게 아니다. 너의 사랑을 먹었다. 대게 코스의 마지막은 큰미미 손에 남은 게살 비린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큰미미를 게살 발굴 전문가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대게 코스로 가시죠.
0: 아니 근데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1: 누가요? 뭐
0: 저는 돈도 내고 개도 까고 손도 그쵸? 다치고 비린내까지.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대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저 일 시키려고 가는 것 같은데요.
1: 아 기왕 쏘는 거 제대로 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아니, 돈은
0: 거죠. 돈은 낼 수 있지 내가.
1: 아 저도 손으로 하늘을 구울 수 있다면 손으로 매겨 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아 아니죠 아니죠.
1: 진정한 코스는 정성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게는 먹기도 전에 노동인데 한우 코스 얼마나 깔끔해요. 코스 식당은 대부분 또 다 구워주세요.
1: 아,
0: 네가 구울 필요가 없다고.
1: 그치, 그치.
0: 그리고 환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대게는 먹고 나서도 뭐 레몬으로 손 씻어도 막 안 가셔요. 아, 나 못 발라 못 발라.
1: 하지만 가격은 한우가 한수인 거 아시죠?
0: 아, 대게 코스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절호의 기회에 작은 미미의 통장을 제대로 털어버릴 한우 코스냐, 큰 미미의 노동력까지 야무지게 얻어먹을 대게 코스냐.
1: 아, 대게,
0: 여러분이라면 대게. 오늘 저녁 어떤 코스를 얻어먹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기다려봅니다. TBS의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1: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지만 간절한 바람을 솔직하고 귀엽게 노래한 곡입니다. 이랑의 먹고 싶다 듣고 올게요.

0: 이랑의 먹고 싶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소연이 아빠님께서 비트코인으로 피자랑 햄버거 사 먹지 말고 가지고 있었어야 했네요. 아, 그게 기회였는데.
1: 아, 그래야지 한우랑 되게 사 드실 수 있었는데.
0: 아, 한우랑 되게. 아, 아쉽네요. 소연이 아빠님 실망입니다.
1: 오백이집사2님, 두 분 미미 목소리 아주 경쾌해서 출첵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오백이집사님.
1: 먹을 거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더욱 경쾌해집니다.
0: 네, 저희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찾아오니까요. 네. 또 들러주세요.
1: 네. 김처봉마니님, 오늘 돈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금미미님.
0: 아, 되게 저는 돈보다 지금 직접 까줘야 되는 그 부분이 아, 굉장히 좀 얹지 않습니다.
1: 너무 맛있겠다.
0: 소연이 아빠님께서 한우는 선 넘었네요. 한우 코스 정도 가줘야죠. 작은 미미가 통이 크거든요.
1: 그렇죠. 8228님 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오늘 메뉴가 정말 화려하네요. 와우, 한우랑 대게라니 와우.
0: 와우. 와우. 네, 오늘 같은 날 또 기회가 왔을 때만 할 수 있는 메뉴거든요.
1: 그쵸. 제대로 얻어먹어야죠.
0: 네. 김처봉마니님께서 아, 오늘 왜 그러세요? 대게도 돈 많이 벌어야겠네요. 저는 한우보단 대게로 할게요. 저는 고기보다 해산물을 더 좋아해서 작은 미미님 대게로 3표.
1: 아, 대게로 십시오.
0: 아, 한우 코스 약한가 오늘.
1: 은수님께서도 대게가 더 찾아먹기 어려우니 이왕이면 대게 먹지요. 아, 그리고 큰미미가 까지니까요, 여러분.
0: 졌다 졌어. 아. 역시 정성이 들어가야 되나 봐. 소연이 아빠님께서 미미 시스터즈 실망입니다. 어. 다른 사람이 사는 거라고 너무 비싼 것만 드시네요. 아, 그런가? 좀 그런가? 아, 고민해 볼게요, 소연이 아빠님.
1: 제대로 먹을 기회 있을 때 먹어야 합니다.
0: 아주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회잖아요.
1: 네, 기회죠. 8228님, 아, 하나만 고르기 너무 어려워요, 유유. 제일 좋은 건 둘 다 같이 먹는 건데 말이죠. 아. 소고기가 살짝 질릴 때 대게 먹어주고, 대게가 비려질 때쯤 소고기 또 먹어주고,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아점으로 계란 다섯 알에 두유 한 잔 저녁으로 일반식 하는데, 저희 죄 지은 느낌이 드네요. 와사랑만 들어도 너무 배고파요. 죄송하네. 이번 주말에는 소고기 사다가 간 안 하고 그거 먹어야겠어요.
0: 좋아요, 좋아요.
1: 저는 소고기 한우에 투표하겠습니다. 대게는 배부르게 먹어도 배가 빨리 꺼져요.
0: 아, 그렇죠.
1: 든든한 소고기에 한 표.
0: 휴, 8528님 덕분에 살았어요. 자, 완패는 아니네요.
1: 자, 일단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0: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품격 있게 즐기는 한우 코스도 좋고 두 팔 걷고 대차게 덤비는 대게 코스도 좋다.
1: 좋다.
0: 생각해보니 뷔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우. 중요한 건 얻어먹을 기회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자.
1: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세요.

0: 기다렸던 스페셜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자연사 자리를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은요. 시인이자 작가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최근 EP 소혼돈을 발표하신 가수 강배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어서오세요.
2: 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음악과 문학의 요정 강배수님.
1: 요정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2: 네.
1: 요정님이 어떤 비주얼을 가지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나중에 저희 유튜브 꼭 확인해 주시고요.
0: 네.
1: 아, 전 백수님 노래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뵙는 거 오늘이 처음이에요.
0: 네.
2: 아, 네, 반갑습니다.
1: 신기하게도 네. 저희 미미랑 단골 카페가 겹치더라고요.
0: 맞아요.
2: 그렇죠. 저기 성미산 쪽에 있는.
1: 그렇죠.
2: 코모 카페, 네네.
1: 그렇죠.
2: 네, 커피가 맛있는.
1: 네. 커피가 맛있는 우리 사장님이.
2: 네. 네. 그래서 사장님이랑 저 친해가지고.
1: 아.
2: 네, 자주 들르고 있는데.
1: 저도 친합니다. 누가 네네. 더 친할까?
2: 뭐.
1: 진짜
2: 서로 친한 걸로 다 같이 네, 친한 우리도 친해지면 되니까
1: 그렇죠. 이렇게 인연이 참 깊은
0: 네.
1: 강백수 씨가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2: 아, 네, 반갑습니다.
0: 한 번도 못 만났을까요? 혹시 서로 피하고 있었을까요?
1: 아.
2: 제가 요새는 근데
0: 네.
2: 그 집에서 육아하느라
1: 아.
2: 자주 못 가가지고
1: 아빠
2: 네.
1: 아빠가 되셨어요.
2: 네, 네. 네,
0: 아빠이시기도
2: 네.
0: 한 백수님 아까 문학과 음악과 문학의 요정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자,

0: 공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 셀프로 지으신 이렇게, 별명이실까?
0: 네, 어떻게 생긴 별명일까요? 네.
2: 제가 우겼어요.
0: 아,
2: 만들어서 우겼는데 네. 이거 10년 넘게 우기니까
1: 다들
2: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작년에는 제가 어디 관공서 행사를 갔는데 네. 거기 행사 그 순서지에 문학과 음악 요정이라고 제가 직함이 가로에 해가지고 써 있는 거예요.
1: 네, 직함까지. 네,
2: 딴 데는 뭐 어디 어디 대학 교수 막 이렇게 네. 써 있는데 강백수는 옆에 괄호하고 문학과 음악 요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나라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 네. 국가를 상대로 네
1: 10년 해냈다. 동안 주구장창 네. 이렇더니 아, 예. 아 이제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2: 끈질기게 하면 됩니다. 네.
0: 이게 바로 브랜딩이죠.
1: 진짜
0: 이 저희가 과하게 웃는 이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네. 저희 미미 시스터즈 유튜브에
1: 꼭
0: 다시 보기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그 네. 음악과 문학의 요정의 얼굴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 요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네. 그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열린 마음으로. 네,
0: 요정이 다양한 네. 모습이니까요.
2: 다들 못 보셨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아 근데 오늘 직접 뵈니까 요정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2: 제가 또 네. 예, 보다 보면은 귀여운 구석이 좀 있습니다.
1: 갑자기 혀가 짧아졌다.
0: 귀여우세요.
2: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찾아봐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EP 제목도 참 인상적인데요. 네. 거대한 혼돈도 아니고 소혼돈.
0: 아, 8월 22일에 발매하셨죠. 오.
2: 네네 맞습니다. 네, 소혼돈이라는 EP를 발매를 네. 했는데요. 네. 일상을 살다 보면은 그 작은 혼돈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아.
0: 그러니까
2: 세상은 거대한 혼돈일 줄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루하루 마주치는 것들은 그냥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혼돈 아니면 내 내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혼돈 그런 소소한 혼돈들인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오늘 또 요정의 정의에 대해서도 약간 혼돈이 온 것 같아요.
2: 그렇죠. 제가 네. 혼돈도 드렸네요. 네.
1: 아 맞아요. 이게 이게 네, 인생이다.
2: 네 그런 혼돈에 대해서 노래한 앨범입니다. 네. 아,
0: 제가 어제 그 대본 정리하다가 잘못 써서 소혼란이라고 쓴 거예요.
1: 네.
2: 근데 비슷하죠네.
0: 네. 혼란인지 혼돈인지 하지만 훨씬 문학적이게 들리네요. 네.
2: 돈이 일단 맛있어 보이잖아요. 란보다는.
1: 네. 아, 네. 돈 가스 돈.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오늘 굉장히 뜨뜻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백수님 오시니까 지금 스튜디오도 아주 화끈해졌는데.
0: 이 소혼돈이 네. EP잖아요.
2: 네.
0: 총 몇 곡이 들어있는 앨범일까요?
2: 인트로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5곡 들어있습니다.
0: 이게 요즘에는 싱글 단위로 앨범을 내다 보니까
2: 네.
0: 앨범이 아니죠. 싱글은 싱글이죠.
2: 네, 그렇죠. 그렇죠.
0: 네. 싱글 단위로 곡을 내다 보니까 5곡, 6곡도 쉽지 않잖아요.
2: 네.
0: 어떻게 EP를 발매할 생각을 하셨나요?
2: 좀 곡을 좀 모아두는 편이에요. 계속 이렇게 쌓아두는 편인데
0: 네.
2: 어울릴 만한 곡들을 몇 개 묶어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0: 아~
2: 네,
0: 정규까지는 아니고.
2: 네, 정규를 내기에는 뭔가 같은 결의 음악이 좀 많이 모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정도 규모를 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전략적으로 냈습니다.
0: 네, 이번 앨범 수록곡 제목을 보면 저희는 좀 미리 들어봤거든요. 혼돈,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죽지 말라 이렇게
1: 죽지 말라.
0: 사람과 마음에 관한 단어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편인데
2: 네.
0: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마음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2: 모아놓고 보니까요.
0: 네.
2: 앨범의 한 곡 한 곡들이 어떤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저도 뒤늦게 발견했어요. 6번 출구라는 곡 같은 경우에는
0: 네.
2: 어떤 친구랑 우리가 어느새 멀어져 있음을 그 친구를 만나서 깨달은 어떤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얘랑 나랑 참 비슷했는데 오늘따라 되게 대화가 겉돌고
0: 아,
2: 우리가 많이 멀어졌구나.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0: 아,
2: 사람과
0: 그렇죠.
2: 사람 관계에서.
0: 그렇죠.
2: 네, 그리고 뭐 죽지 말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부조리한 일들을 결국은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남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담아봤어요.
0: 네.
2: 그래서 그런 곡들을 좀 모았습니다. 네.
1: 아니 백수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나요?
0: 맞아요.
1: 아니, 이게
0: 역시 문학의 요정.
1: 음악의 요정이기도 하지만 문학의 요정이시잖아요.
0: 맞아요.
2: 아, 네, 시를 쓰고 있습니다.
1: 시인이시기도
2: 네.
1: 하고 또 작법서도 쓰시고 에세이도 쓰시고.
0: 네. 맞아요.
1: 아, 이 문학 활동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일단 대학에서 전공을 문학 전공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을 만났고
0: 네.
2: 그 교수님을 이제 동경해서 교수님처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를 쓰게 됐고 시를 계속 들고 교수님 방문을 두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시인이 되어 있었어요. 네.
0: 아, 정말 시인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AI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2: 네.
0: 시인으로서 굉장히

0: 자연스러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EP는 자연스러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계속 주옥 같은 네. 문학의 요정 활동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1: 네. 네, 오늘 저희 방송 테마가 기회거든요. 네. 이번 앨범이 백수님한테 어떤 기회가 되어 주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이번 앨범은 저 나름대로 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저것 많이 냈어요.
0: 네. 아, 그럼요.
2: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곡을 제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 네. 뭐 프로듀스 다 했거든요.
0: 그렇죠.
2: 네. 연주자들한테도 이렇게 연주해줘라고 이렇게 오더를 하는 일까지 제가 다 했는데
0: 네.
2: 이번에는 그 중에 일부의 역할을 좀 다른 친구한테 내어줬어요.
0: 아.
2: 근데 편곡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이제 연주를 하고 있는 베이시스트 이지구 씨라고 있습니다.
1: 이지구 씨.
2: 네. 네.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의 감각을 좀 믿고
0: 아 중요합니다.
2: 네, 그 친구한테 조금 내어줘 봤어요. 매번 이제 같은 걸 반복하게 될까봐 좀 겁이 나서
1: 맞아요.
2: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어떤 기회가 된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0: 너무 멋지다. 올해 몇 년 차시죠, 백수님?
2: 저 이제 첫 곡 나온 지 16년 정도 됐어요.
0: 16년 차. 네. 와.
1: 맞아요. 그렇게 새롭게 도전을 하는 게 참 사실은 어렵기도 하거든요.
2: 네. 맞아요. 그렇죠. 주변에 뭐 마침 좋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제 나름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은 저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은 자부심이 있는데 예민하게 사운드를 어떻게 좀 이렇게
1: 네.
2: 구조화하는 일은 제가 좀 약간 서툴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지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부족할 것 같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네, 만드셨군요.
2: 못하는 걸로 전전긍긍할 시간에 차라리 잘한 거 하자.
1: 지혜로우십니다.
0: 현명하시네요.
1: 여러분들 강백수 씨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질문도 남겨주시면
0: 네.
1: 또 재미난 답변 또 나눠보겠습니다.
0: 네, 백수님 노래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타임머신이라는 곡이고요. 제 대표곡입니다.
0: 네.
2: 원래는 2013년도에 나온 곡인데
0: 네.
2: 2023년도에 리부트한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듣고 올게요. 강백수의 타임머신 리부트 2023 버전입니다.

0: 강백수의 타임머신 듣고 오셨습니다. 백수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보고 싶은 순간 있으신가요?
1: 저는 잠깐 머물 수 있다면 네. 제가 결혼 전에 혼자 살았던 자취방에서
0: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네. 하루만 좀 보내보고 싶어요.
0: 하루만. 네. 딱 하루만.
2: 뭘 하고 싶으세요? 하루
1: 그러면 이제 그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가 좀 보일 것 같고요. 네. 그때 그냥 안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나아진 점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네,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결혼을 한 나의 모습이 네.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1: 네, 그리고 네. 특히 또 지금 또 아들 너무 이쁘거든요. 26개월인데. 와. 그래서, 지금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네. 나중에 지금으로 한번 돌아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들이 더 컸을 때, 벌써 그냥 갓 태어났을 때 아들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아들이 이제 나중에 중학교가 고등학교 가고 하면은 지금의 아들도 그리울 텐데.
0: 그러면 네. 지금 정말 말 안 듣는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이다.
1: 네.
0: 그 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나중에 듣게 된다면,
1: 네.
0: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1: 네, 그 내역을 다 밝히기는 너무 길지만. 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 때면 내가 시간을 주면 내가 차근차근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나름 꽤 돼.
0: 낮게 돼.
1: 나 노력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줬으면 좋겠고 그 좋은 인생의 어떤 레퍼런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란다.
0: 멋있다. 오징하다. 간직하셔서 나중에 십몇 년 뒤에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여러분 문자 보내주셨어요. 8528님께서 문학과 음악의 요정 그 제가 아까 다시 보기 꼭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요정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크크크.
0: 기대해 주세요.
1: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많이 많이 해주세요.
2: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봐주시고요. 금수님께서 네. 자연스러움 죽지 말라 우리 자연사하자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는군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 그렇죠. 죽을 때도 자연스럽게.
2: 네.
1: 네, 자연스럽게 가야죠. 네.
0: 그렇죠. 그렇죠. 네,
2: 이번 EP 타이틀곡이 죽지 말라 지금 네. 그 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곡인데 네. 이 곡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0: 그렇죠. 네.
2: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 뭐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우리 자연사하자 이런 말 대신 죽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말을 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1: 일단 죽지 말라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였어요. 네, 그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2: 네.
1: 그 사극 그 정도전이라는 사극에서 유동근 선생님이 연기하신 이성계 장군이 병사들을 도열해놓고 출정하기 전에 내 딱 한마디만 하겠어 죽지 말라 이러고 출정을 하시거든요.
2: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감동적이네.
1: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친구들한테도 좀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2: 맞아요. 네.

0: 볼 수 있고
1: 맞아요.
0: 그러다 보면 한 번은 얻어 걸리지 않을까.
2: 아, 그렇죠. 네,
0: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2: 네. 일단 오래 살고 네.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1: 네, 오래 살고 걸립니다.
2: 어, 저희 노래랑 미미의 노래랑 우리 방송이랑도 굉장히 마음이 맞닿아 있는
0: 네.
2: 어,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이따가 같이 들어볼게요. 어, 이렇게 백수님 음악가 이야기 보니까 듣다 보니까 라이브가 되게 궁금해져요.
1: 맞아요.
0: 라이브요.
2: 혹시 라이브 네. 소식 있으신가요?
0: 라이브 일단은 지금 어, 조그만한 공간들에서 네. 몇 군데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 오.
0: 네, 어, 10월에는 그 홍대 터줏대감이죠. 라이브 클럽 빵에서. 네, 요즘 들어 제가 좀 클럽 깁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2: 네. 네,
0: 거기서도 공연을 하게 됐고, 그날은 오. 이제 어쿠스틱으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오, 네. 궁금하다.
0: 그리고 뭐 계속 활발하게 저는 공연이 좀 많은 편이에요.
2: 네.
0: 그래서 SNS 찾아오시면 네,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1: 네. 아, SNS 강백수님 팔로우 해주시면 소식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2: 네.
1: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2: 아, 벌써요? 네.
1: 청취자
2: 아...
1: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일단 저는 그 아까 하신 말씀 좀 이어서 하면은 그냥 한우는 한없이 많이 먹으면 되고 대게는 대게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 네. 저는 그 삶에는 다른 목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 자체가 목적이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죽지 말고 살아있으면
1: 네.
0: 인생은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나머지는 덤이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는 중이니까 네. 계속 죽지 말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1: 아, 너무 감동적인 멘트로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어, 강백수의 죽지 말라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0: 강백수의 죽지 말라 듣고 오셨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1: 아,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정말.
0: 네. 그 마지막 떼창이 직접 그 동네 친구들을 모아서 녹음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 더욱 의미가 깊네요.
0: 네.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기회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왔는데요. 기회는 거창한 모습보다 생각보다 소소한 얼굴로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다음 주 방송 테마는 편식인데요.
0: 네.
1: 음식 편식도 좋고 사람 편식, 취향 편식 등등 여러분들이 편애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아, 재밌겠다. 그리고 오늘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우리 자연사자 다시 보기는 미미 시스터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문학과 음악의 요정 모습 확인해 보세요.
1: 요정님, TBS FM과 미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
1: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0: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3: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TBS 교통정보.
6: 서울시내 퇴근 정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사고 소식이 잇따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연희램프 이전부터 홍진문터널 지날 때까지 쭉 정체인데요. 연희램프 조금 지나 3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동부산도로 성수대교 방면 성동교 조금목과 있었던 사고는 방금 정리가 됐지만 이 사고 여파로 군자교에서 응봉교까지 밀려있고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만 20분 넘게 걸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이 월곡램프에서 정릉터널 쪽으로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이제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쭉 정체입니다. 여기서만 45분 정도 걸리고 이후로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승합차 견인작업 마무리 단계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9월이 성큼 다가왔지만 아직 더위는 물러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아 이제 드디어 여름이 끝나가는구나 싶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엔 걱정되는 것들도 있죠. 한 달 내내 켜뒀던 에어컨으로 확 오를 전기요금, 휴가 뒤에 찾아올 빼곡한 카드 명세서까지 이런 후폭풍을 또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도 가을 준비는 해야죠. 캠핑짐을 다시 꺼내는 분들, 단풍 따라 산행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그 불빛 하나 없는 산골 마을에 가서 맑고 높은 가을 하늘에만 뜨는 별자리 한번 실컷 구경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올가을에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걸 제대로 즐기려면 지출 계획도 잘 짜야겠죠? 알뜰하고 똑똑한 소비 저희가 함께 챙겨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으로 오늘 문 열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곡으로 이렇게 가을이 오는 느낌을 좀 드려봤는데 아니 더위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뉴스 보니까 설악산 대청봉에 올해 첫 단풍이 관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이 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은 또 부산에서 오셨잖아요. 가을에 좀 부산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현지인만 아는 코스, 알짜배기 코스 이런 거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이게 부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다만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부산은 산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요. 네, 이게 도심 속에서도 이제 뭐 한 3, 40분만 이제 도보로 올라가면 정말 뷰가 좋은 산들이 많아요.
0: 전망 좋은 데 많죠.
1: 네. 네. 해운대도 뭐 장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라가도 가을에는 갈대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갈대밭 장관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녁이 되면 황령산 네, 올라가시면 광안대교부터 뭐 광안리 부산 야경을 제대로 좀 즐길 수 있습니다.
0: 뭐 관광공사에서 오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쫙 깨고 계시는 거예요. 뭐 현지인 코스에 그러면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뜻도 있나요?
2: 네, 많은 분들이 부산에 이제 여행을 하러 오시면 네. 이 동부산 그러니까 해운대나 광안리 그리고 기장 쪽만 이 주로 둘러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또 반대편 이 서부산도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대포해수욕 장이나 그리고 여기 현대미술관도 있고요. 그리고 서부산으로 여행을 가셨을 때는 또 창원이나 거제 이쪽으로 이 접근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서부산으로 한번 코스를 짜서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0: 부산 가시는 김에 이렇게 남쪽 한번 쫙 둘러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코스겠네요. 바닷길 따라서.
2: 네네.
0: 아니 그나저나 뭐 국밥이 사실 부산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 네.
0: 뭐 그런 좀 진짜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데들이 있나요? 어떻게 진짜 맛있나요?
1: 뭐 그렇죠. 이제 뭐 집 앞만 나가도 이제 국밥집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0: 네.
1: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맛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0: 네.
1: 집 가까운 곳, 네, 뭐 사무실 가까운 곳 가서 이제 먹지. 네,
0: 현지인들은
1: 네,
0: 그래요.
1: 일부러 뭐 줄 서서 먹진 않는 것 네, 같습니다.
0: SNS에 보면은 뭐 현지인들만 아는 국밥집 네네. 이런 거 많지만 실제로 보면은 집 앞 가까운 데 간다. 네.
2: 맛이 없으면 살아남 수가 없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09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런 코너가 생겼군요. 부산 사나이들이 전해주는 핫한 경제 소식. 마, 이게 돈이다. 만나러 가시죠.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마, 이게 돈이다. 네, 벌써 9월이죠. 이제 2026년의 마지막 4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연말 정산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1: 네, 이제 뭐 찬바람 불면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네. 그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자, 그중에서도 이제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고 답례품도 받아서 실질적 경제 이득이 순환되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오, 좋은데요. 네.
2: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요. 개인 기부자에게 강력한 세제 혜택과 지역 답례품을 제공하여 기부자와 지자체 모두가 상생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네. 이 올해부터 바뀐 세액 공제 구간과 내년부터 바뀌게 될 제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꼭 내 고향에만 기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1: 아니요.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셔도 되는 근데 자 2025년에는 30대가 30%, 40대가 38%로 3, 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전체 모금액의 92.2%인 1,397억 원이 비수도권으로 흘러갔는데 연간 기부 납 그 한도는 2천만 원이고요. 답례품은 내 기부 금액의 30% 안에서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2: 이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 공제율이 44%로 신설되었는데요. 10만 원까지는 예전처럼 낸 금액 전부가 세액 공제되고 15만 원을 기부했다면 세액 공제만 12만 2천 원 그리고 4만 5천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한 15만 원을 내가 기부를 했다고 치면은 16만 7천 원 정도 혜택을 받으니까 이거 안 하면 손해 아닌가요? 이거 지역 발전에 좀 힘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1: 네. 기부금은 이제 지역 복지나 청소년 지원, 문화사업 또는 재난복구 등에 사용이 되는데 얼마 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네 여기도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재난복구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좀 관심 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처럼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서 지역 복구에도 상당히 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2: 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일반 지자체보다 높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특별 재난 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하여 2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까지 확대 적용되는데 네. 만약 이 10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에 세액 공제액은 이 일반 지역 27만 6천 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지금 거제가 해당이 되죠. 네. 40만 8천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0: 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좀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시라면 특별재난지역에 기부를 하는 것 또한 또 큰 힘을 보태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2027년부터 바뀌게 되는 핵심 내용은 어려운 지역일수록 세액공제를 더 크게 주겠다라는 것인데 네. 자, 기존에는 이제 기부하는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인구 감소 및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공제율이 이제 차등 적용이 되는데 지원이 더 필요한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지는 구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이 10만 원 이하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높아지거든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이 우대 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19만 3,500 원이 세액 공제가 되지만 내년 개편 후에는 23만 7,500 원 세액 공제가 되고 이 기부액의 30% 한도인 15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까지 더해지니까 이 실질적 체감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전망입니다.
0: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돕고 세금도 줄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고향사랑 기부 이거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네, 이 절차 자체가 좀 상당히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을 하고 기부할 그 지자체를 검색한 뒤에 선택을 하시고 연간 한도인 2천만 원 내에서 원하는 기부 금액을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얼마 전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봤더니 대전 중구에 기부를 하면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빵집 상품권을 내 주시더라고요. 네. 외에도 많은 지역에 특산품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리고 이 온라인이 어려운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층들을 위해서 이 전국 농협 창구에서도 기부 접수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 답례품 신청은 농협에서 발급받은 임시 계정으로 다시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점은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연말 정산 전에 챙겨두면 좋은 고향 사랑 기부제 알아봤는데요. 기부도 하고 세금도 아끼고 그 아까 대전에서 유명한 빵집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는 지역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마감 전에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난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보내주시고요. 두 분과 좀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출동지는 경기도 부천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믿는 보험에 발등 찍힌다입니다. 10년 넘게 꼬박꼬박 유지해온 보험이니까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좀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믿곤 하지만 복잡한 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지급을 거절당해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일이 상당히 많죠. 자, 네. 오늘은 보장의 빈틈을 확실하게 채우는 방법과 내게 꼭 맞는 그리고 꽉 채우는 리모델링 꿀팁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제 인생에서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급하게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서둘러 상급 종합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2: 환자분, 보호자 같이 오셨죠?
3: 아, 이거 뇌출혈입니다. 상황이 위급하니까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됩니다.
0: 정말 사람 죽는 것도 한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무사히 잘 마쳤고 지금은 퇴원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건강관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보험금 청구였습니다.
1: 네, 고객님, 보험금 청구를 해주셨는데 아쉽게 약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3: 아, 이봐요. 진단서 이거 잘 보기 나은 거예요. 아, 제가 진단된 질환이 뇌출혈이고요. 증권에는 뇌졸중 진단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1: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은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드릴 수가 없죠. 가입하신 약관 잘 확인해 보세요.
0: 너무 얄밉다. 너무 얄미워. 아니,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유지해온 보험인데 정작 큰일이 생겼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한다니 그동안 내가 가입한 보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가입한 뇌졸중 진단비는 왜 뇌출혈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10년 넘게 유지해온

0: 보험이 과연 저에게 장점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뇌출혈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니까 정말 실망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1: 아, 이 사연 듣고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이 배우자님께서 상급 병원으로 갈 때 이 보호자로 동행하셨는데 이 두통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이 선망 증세까지 보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의사 선생님께서도 뇌혈관이 터져서 이 혈액이 고여 있는 부분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 이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건강해지신 거죠?
2: 네, 뭐 지금은 잘 회복을 하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다행입니다. 아니 청취자님 입장에선 한 달 넘게 입원을 했고 중환자실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중대한 질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정말 이제 속상할 수밖에 없죠. 자,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이제 증권을 보니 뇌졸중 진단비 4천만 원이라고 딱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안타깝게도 보험금은 받지 못한 것이죠.
1: 이 청취자님 역시 뇌혈관 질환 중에 가장 넓은 범위의 진단비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이고 이 그 안에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0: 네.
1: 이 뇌졸중 진단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뇌출혈 보험금 받을 줄 알고 계셨다라고 하셨거든요.
0: 그렇겠죠.
1: 하지만 이 청취자님께서 유지 중인 보험 약관에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0: 이상한데 뇌출혈이면 그 뇌혈관 진단 중에서도 가장 좀 치명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보험금 지급이 안 됐다니까 대체 그 청취자님이 10년 넘게 유지해온 보험은 정체가 뭔가요?
2: 네, 청취자님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은 바로 이제 CI 보험이었는데 자, 초기에 출시했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생명보험사에선 사망 보장을 보장하는 종신보험만 판매를 했다가 종신보험의 인기가 좀 식자 사망하기 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해준다라고 해서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던 보험이거든요.
0: 네.
2: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망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망도 보장을 하고 중대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을 또 받을 수 있으니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네라고 하고 많이들 가입하신 보험이죠.
0: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청취자님 사원내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 바로 중대한 질병 아니에요? 보험금이 바로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 네. 이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은 일반 병원 진단서의 뇌졸중과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이 진단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 사망 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을 받더라도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신경학적 결손이 뭐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 진단을 받고 내가 퇴원 후에도 이제 신경과 계통의 내원 진료를 계속 받으면서 그 선생님이 장애가 남아 있으니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제 소견을 내려줘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청취자님은 이런 신경학적 결손이 남지 않고 회복이 잘 되다 보니까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0: 아니 청취자님 개인의 입장에서 너무 잘 됐는데 건강상의 이유로는 근데 또 이게 보험금만 받지 못했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럼 CI보험은 대체 어느 정도의 장애 상태가 돼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은 운동, 언어, 마비 등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25%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진단과 더불어 치료 후에 이 후유장애가 남아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장은 있는데 받기는 좀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이 용어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이 말뜻 자체를 이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동작을 할 때 어느 정도 불편함이 남아 있느냐를 이제 판단한다. 그 수치가 한 25% 이상은 되어야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이제 장애 한 2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0: 네.
2: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한 30%의 장애 지급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남지 않으면 보험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보험금 지급을 받는 데 상당히 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0: 굉장히 까다롭네요. 근데 이렇게 약간 내용을 좀 자세하게 모르시면은 청취자님처럼 3대 중대한 보장을 나는 전부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3대 보장에 해당하는 진단만 받으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고 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장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고 가입을 많이 하셨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하지만 이 CI보험은 3대 진단을 받아 진단비 를 만약 선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보장은 사라지게 되고 선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이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라서 이 지급 시점만 좀 앞당긴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2: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만 확인을 하고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데 보험금을 받기 위한 이제 제대로 된 절차라든지 보상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을 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CI 보험은 기존 사망만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없는 기능을 탑재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0: 네.
2: 사망하기 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는다든지 중대한 질병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이제 미리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 보장 범위 자체가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좀 제한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생각하고 유지하는 것은 맞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진단이나 수술을 위한 건강보험이라고 착각해서 이제 가입하고 계시다가는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0: 그렇겠네요. 지금 우리가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에 대해서 좀 살펴를 봤는데 그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또 해주신다면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신경학적 결손을 동반한 중대한 뇌졸중,
0: 네.
1: 그리고 중대한 암, 그리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등이 이 선지급 대상이고요.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까지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 네, 일반적인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약관에서 질병의 정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른 보험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게 범위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제 CI보험의 질병의 심도를 반영해서 약관에 별도로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I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이 약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죠.
0: 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중대한 수술도 보험금 네. 지급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2: 네네네.
0: 그럼 뇌출혈 수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중대한 수술인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포함이 되지 않나요?
1: 그래서 이 약관을 찾아보면
0: 네.
1: 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 중대한 수술을 살펴보겠습니다.
0: 네.
1: 여기 보면은 관상동맥 우회술, 그리고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 이 심장 판막 수술, 그리고 5대장기인 간, 신장, 췌장, 폐, 심장 이 다섯 가지의 이식 수술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뇌출혈 수술 이게 생각보다는 정말 큰 수술이긴 하지만
0: 네.
1: 이 CI 보험에서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0: 이렇다 보니까 어쩌면 좀 많은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우리 청취자분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청취자님의 보장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15년이나 유지하고 있던 CI 보험에 이제 왠지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좀
0: 그렇겠죠.
2: 들어가지고요. 이 CI 보험 정말 당장 해약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0: 네.
2: 이 보험에 이제 실손 보장이 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0: 아이고.
2: 그래서 사망 보장을 가장 낮게 이제 감액을 하고요. 실손 보험만 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뇌출혈이라는 진단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 질병 고지에서 5년 이내에 이제 암만 물어보는 간편 보험을 찾아서 암 관련 보장만 준비를 해 드렸는데 뇌나 심장 질환 같은 부분은 이제 치료가 끝난 이후 5년 이후에 이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어서 그때 다시 수정 보완을 추가로 해드리기로 이제 약속을 좀 드렸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 청취자님과 더불어 이 같은 시기에 가입하셨던 배우자님 또한 아, 이 CI 보험으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님 역시 최대로 감액 이후에 더 늦기 전에 이 3대 진단비와 수술비를 좀 보완해서 같은 중증 질환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구성을 좀 해드렸는데요. 아, 이 큰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님은 큰 후유증 없이 아 지금이라도 가족들 보장을 구성해서 아 다행입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0: 네.
1: 이 긍정적인 청취자님께 아, 좋은 기운 받고 상담 잘 마무리해드리고 왔습니다.
0: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셨어요?
1: 네네네. 긍정적 사고를 참 많이 받고 왔죠.
0: 네,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10년 넘게 유지해온 뇌졸중 진단비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 오늘 좀 살펴를 봤는데 CI 보험은 일반적인 뇌졸중 뇌출혈 진단만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등 그 약관상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부족한 뭐 진단비나 수술비 등을 별도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혼자서 확인해 보기는 힘든데요. 그럴 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머니특별시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험 가입하실 때 보장 놓치지 마시라고 캐치캐치 하시라고 이 노래 준비해봤어요. 최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저는 소비자 민원실에서 기다릴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재무 고민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 궁금증, 상담 신청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오늘의 민원 만나보실게요. 6158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했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려고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점점 무릎 통증이 생겨 걱정입니다. 그리고 4년 전에 60세가 되면서 1세대 실손보험이 20만 원으로 급격히 오르게 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아픈 곳이 없어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한 상태거든요. 지금 관절염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퇴 이후에 좀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여행이나 등산을 좀 많이 계획하시는데 우리 사연 보내주신 6158님처럼 다리가 아프면은 여행의 즐거움이 아니라 좀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1: 네, 이게 미루고 미루다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은퇴를 하면 뭐 부부끼리 뭐 여행도 다니고 뭐 1년에 한 번씩은 또 해외도 한번 나가봐야지라고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신데 이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관절염이 발목을 붙잡는 경우 꽤 많죠. 자, 즐거워야 될 여행이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무릎 관리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자제하고 있죠. 무릎을 지키기
0: 그런
1: 위해서.
0: 큰 뜻이 네. 있으셨군요. 혹시나 이제 오래 무릎을 쓰려고.
1: 맞습니다. 네,
0: 숨쉬기 운동만 하고 계시다는. 근데 진짜 주변에 그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다리만 안 아파도 내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2: 네. 이 무릎 통증은 중장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지만은 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고요. 통증이 반복되고 이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동작까지 좀 어려워졌다면 이 무릎, 이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서 이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콜라겐 뭐 이런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쵸. TV만 틀면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문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구를 보고 어? 저 약 먹으면 나도 좀 괜찮아지려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매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자, 광고에서는 얇아진 연골 사이로 영양 성분이 생겨서 이제 연골이 재생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의 통증이나 기능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릎 연골이 다시 자라게 된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0: 맞아요. 이렇게 영양제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 준비를 하시려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완전한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완치가 보장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며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0: 맞아요.
1: 내가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는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이제 전환을 하신 상태인데 많은 보험 소비자가 이제 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 보장 뭐 줄어들어 봐야 뭐 약간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재가입 자체가 있는지 모르고 이제 전환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0: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 일반 보험 소비자는 재가입 주기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뭐 머니특별시 진행하면서 좀 알게 됐으니까요.
2: 그렇죠. 이 실손을 전환하면서 가장 많이 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4세대 실손 그 보험을 영원히 유지할 줄 알았던 보험 소비자들이 이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혼란을 많이 겪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0: 그쵸.
2: 현재는 5세대 실손 보험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청취자님은 이 5년 재가입 주기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5세대 실손 보험으로 재가입하여야 됩니다.
1: 네, 5세대 실손 보험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더 늘어나게 될 텐데 뭐 감기나 물리치료 같이 만 원 혹은 2만 원의 병원비가 아닌 100만 원 단위가 넘어서는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이제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0: 네.
1: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데 병원비까지 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처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은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려고 가입을 하는 건데 보험료는 계속 내고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조금만 받는다면 아무래도 좀 속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그렇죠. 이 1세대나 2세대 실손을 유지 중이었던 분들은 뭐 입원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이 진단비 위주로 구성을 해두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0: 네.
2: 이 실손을 평생 유지한다라면 상관은 없지만 청취자님처럼 이 은퇴 이후 급격히 오른 실손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중증질환 이외 보장 역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대화를 좀 정리를 해보면 실손 전환만이 해답이라기보다는 재가입 주기와 보장 공백을 얼마나 대비했는지 요거 확인하는 점이 핵심일 것 같아요. 청취자님처럼 진단비와 재가입을 앞둔 경우에는 좀 수술비만 보완을 하면 될까요?
1: 네, 보험사들의 경쟁이 이제 어떨 때에는 보험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자, 보험사에서 암이나 뭐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 진단비 보장을 이제 주력으로 판매해 왔지만
0: 네.
1: 보험이 이제 세분화되면서 요즘은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 뭐 당뇨, 대상포진, 이 독감 같은 보장은 이제 보편화되었고요. 이 몇몇 생명보험사에서는 중증 무릎 진단비도 출시해서 이 맞춤 보장이 좀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보장들은 암 진단비처럼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가입은 되진 않지만은 가족력이나 우려되는 질병이 있다면 미리 좀 준비가 가능하죠.
0: 그러면은 보험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으니까 뭐 혈압이나 뭐 당뇨, 독감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네, 뭐 물론 미리 건강할 때 준비를 하시면 좋긴 하지만 이게 사실 이제 확률이 높은 질환이지만 뭐 무조건 내가 진단을 받는다라는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생활비란 진단비는 한도가 생각보다 높진 않죠. 뭐 독감은 뭐 2, 30만 원, 당뇨나 고혈압은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1, 200만 원 정도의 진단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내면서 이 보장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효율을 잘 계산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0: 그렇겠네요.
2: 네, 그래서 이 청취자님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종착인 이 수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릎 관절 손상 4등급 이상인 경우 중증 무릎 진단비 500만 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좀 준비하시고요. 인공관절 수술비, 관절경 수술비,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을 준비해서 관절 수술과 이 이외의 수술에도 좀 보장이 가능하도록 좀 구성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또 우리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이 좀 힘들다라고
2: 그렇죠.
0: 하셨으니까 무릎 건강과 관련된 보장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구도현 팀장이 알려주신
0: 네.
1: 중증 무릎 진단비는 네, 그 양쪽이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 각각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아, 이거는 저를 너무 쉽게 보신 거죠. 제가 그래도 몇 번 진행을 했는데 정답은? X. 같은 부위 보장은 보험은 보장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 그쵸, 그쵸. 이거는 뭐.
1: 네, 답이, 어쨌든 답은 맞추셨는데.
0: 해설이 틀렸어요?
1: 네, 해설이 틀렸습니다. 그, 이제 쉽게 얘기하는 우리 진단비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보장은
0: 네.
1: 최초 1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왼쪽 무릎을 중증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1회 보험금 지급이 되고 오른쪽 진단을 받았을 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겠죠. 하지만 이제 수술비는 회당 지급이 되거든요.
0: 아.
1: 왼쪽 수술을 할 때 수술비가 지급이 되고 또 오른쪽 수술비 수술을 하면 또 수술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치자님은 수술비까지 보완을 했으니 실손의 본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 이제 상쇄할 수 있는 플랜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관절 수술 같은 특정 질환 수술비를 구성하실 때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0: 그럼 수술비를 구성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2: 특히나 이 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수술비 구성을 하실 때 혹시나 이 종합병원 수술비나 아니면 이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라는 이 특정 문구가 추가되었다면은 이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보험금 지급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0: 또 그래요?
2: 네, 왜 그러냐면 예, 이 뭐 좀 큰 병원 같으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어차피 대학병원급이지만 일반 병원이 좀 많잖아요.
0: 네.
2: 뭐 요즘에는 뭐 디스크 전문, 뼈 전문, 관절 전문 이런 이제 특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이 많기 때문에 종합병원 수술비라고 되어 있으면 꼭 종합병원이 아니면 수술비를 지급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문구가 없는 수술비로 구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그리고 이게 좀 참 슬픈 얘기인데
0: 네.
1: 이제 이런 수술을 할 때도 여러 병원의 견적을 좀 받아보셔야 돼요. 이게 다 비급여 수술이다 보니까 뭐 병원에 따라서 네, 수술비가 뭐 1,200만 원, 뭐 몇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0: 네.
1: 관절 수술은 뭐 양쪽 하면 1,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드는데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그 전립선 시술 같은 경우도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제일 똑같은 수술인데 제일 저렴한 곳이 30만 원이었고 제일 비싼 곳은 1,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0: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 이게 비급여 수술이다 보니 뭐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장도 잘 준비하셔야 되지만 병원도 좀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될 경우 한쪽 기준 1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또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좀 범위나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이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그리고 진료비 이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요. 이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진단서와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서 이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되는데
0: 네.
2: 이 그 제도가 해당 예상 소신 시까지이기 때문에 이 해당 보건소나 복지센터에 전화문의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아까 그 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특수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비를 구성할 때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사실 내 약관에 뭐 종합병원 수술비를 보장하는지
2: 그렇죠.
0: 뭐 일반 병원 수술비를 보장하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좀 상담하실 때 이런 것도 다 설명하고 코칭해 주시는 거죠?
1: 네. 일단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
0: 네.
1: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는 보장은 되도록 피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수식어가 붙어있는.
1: 네. 아까 CI보험은 중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고요.
0: 네.
1: 뭐 수술비를 가입을 하더라도 뭐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 그냥 일반 수술비. 그러면 그냥 수술비가 더 매력적인 거죠. 왜냐하면 수술비는 수술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수술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단비든 입원 일당이든 수술비든 일단 보장의 범위를 좀 넓게 가입하고

0: 것 같아요. 이제 뭐 중대한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보험을 선택하실 때 이런 수식어가 없는 심플하게 보장병만 있는 상품, 이런 상품이 또 보장이 더 넓다는 거죠.
1: 그렇죠. 뭐,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할 때에도 뭐, 고액암? 뭐 일반 암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암 보험이면 그냥 암 진단비 보상을 하는 걸 가입을 하시면 되고 수술비는 수술비 뭐 뇌질환이면 뇌질환 앞쪽에 이제 여러 가지 단서가 붙어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보상 범위가 협소할 수 있는 보장일 수 있으니까 지금 내 증권을 딱 펼쳤더니 내가 가입한 보험 앞에 뭐 이런 문구들이 좀 많이 붙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그런 문구가 없는 보장으로 좀 수정 변경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0: 네, 뭐 어려우시면은 보험을 선택하실 때 수식어가 없는 보험을 선택을 하시고 그래도 더 나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두 전문가 분들에게 언제든지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진짜 나이가 들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인데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결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좀 관절이나 무릎 건강에 염려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내 보험이 관절 수술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201님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좀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보통 은퇴 앞둔 분들은 어떤 걸 위주로 상담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1: 이게 이제 은퇴 전과 은퇴 후는 보장 구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이제 생계가 문제가 되니 치료비도 필요하고 이제 생활비도 필요하게 되겠죠.
0: 네.
1: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뭐 퇴직연금 가입해뒀던 개인연금에서 이제 연금이 계속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0: 네.
1: 내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연금 자체가 지급 중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엔 생활비보다 이제 치료비나 간병 자체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곧 은퇴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할때 많이 가입해 뒀던 그런 보장들을 약간 축소해서 비용을 줄여 두신다면 은퇴 이후에 이제 고정 지출이 될수 있는 보험료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0: 그러니까 은퇴 전에는 좀 치료비와 생계비 위주로 보험을 좀 꾸렸다면 은퇴 후에는 또 우리가 뭐 연금 같은 거를 받으니까 생활비는 어느 정도 뭐 세이브가 된다고 치면 치료비랑 간병비 위주로 좀 보셔라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또 1472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들이 운전자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필수로 꼭 포함해야 할 보장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2: 네.
0: 주셨어요.
2: 운전자 보험은 지금 현재로서는 갱신형밖에 판매가 되지는 않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20년 갱신형으로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0: 네.
2: 그런데 만약에 이 1년 사이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 1년마다 갱신을 해주는 게 좋겠지만 매년 도로교통법이 바뀌진 않거든요.
0: 네.
2: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운전자 보험이 뭐 도로교통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냥 쭉잘 유지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필수로 꼭 포함해야 될 내용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이 나의 과실과 상관없이 부상 정도에 따라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좀잘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0: 네.
2: 그리고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0: 네.
2: 변호사 선임 비용 한도가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요즘에는 이 변호사를 직접 이그 현물급부라고 해서 바로 이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되는 회사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도로교통법이 뭐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2: 네.
0: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2: 네.
0: 답을 주셨어요.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면요.
1: 네, 그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내가 구성한 보장에 뭐 중대한 혹은 특정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2: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내 보험이 CIO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안에 기능만 CI고 이름은 CI가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0: 꼭
2: 그래서
0: 숨겨놔.
2: 네네, 꼭 숨겨놓는 부분이 있으니까
0: 네.
2: 내가 가입한 보험이 CI 보험인지 아닌지 주위 있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

0: 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 놓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남기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서울시내 퇴근 정체 절정에 달해 있고요. 그중에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의 정체가 상당합니다. 금천교에서 오목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정도여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다시 양평교에서 성산대교 진입하는데도 밀리는데 성산대교 남단부근 3차로에서 사고까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은 반포대교 이전부터 영동대교까지 강남권 통과할 때 정체인데요. 중간에 동호대교 지나자마자 4차로에서 사고도 났고요. 강남권 도로 중에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긴 구간 밀려있고, 반포대교는 반포대교 남단에서 서초역을 지나 교대입구 삼거리까지 긴 구간 밀려있습니다. 강남대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논현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이제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한남대교까지는 소통 원활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인데요. 여기서만 50분 정도 걸렸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반포대교 지나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역시 가양대교까지 밀려있는데 중간에 양화대교 부근 3차를 사고 방금 정리된 상태입니다. 내부순환로는 국민대 부근부터 연희램프 쪽으로 길게 밀려있습니다. 연희램프 조금목과 3차례의 고장차 차가 어려움을 더하고요. 소형차 전용도로인 신월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향 지하도로 중간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의도에서 신월여의 지하도로 진입할 때부터 정체가 심하고 국회대로 역시 영등포 우차 앞 사거리에서 목동교를 건너 경인 지하차도를 통과할 때까지 쭉 밀려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TBS 교통정보 오늘도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발효됐고요. 내일은 서울 포함한 중부지방까지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시내 퇴근 정체 많이 풀렸습니다. 남산 3호터널 반포대교 방향 터널 안에서 차가 뒤집힌 사고로 전면 통제였는데 조금 전에 다시 통행이 재개된 상태고요. 남산 1호터널은 터널 중간부터 한남1고가 차도 내려설 때까지만 밀립니다. 내부순환도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수대교 방면 홍제램프 조금 못가 3차로에서 사고 나서 성산램프부터 서행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은 잠실철교 지나자마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남순환도 금천 방면 봉천터널 안에 3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뒤쪽 서초터널 중간부터 물리기 시작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

여야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0: 맞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0: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0: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0: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0: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바나나는 원래 씨가 가득한 과일이었대요. 우리가 먹는 건 인간이 씨를 없애도록 개량한 거라고 하지요. 자연산 바나나는 먹기 힘들 정도로 딱딱하다고 하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Queens of the Stone Age. No one knows. 들으셨습니다. 우리 황 PD가 저한테 요즘 먹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꿀 얘기했었고, 이제 오늘도 바나나, 그러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러네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여름말을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 그러니까 해드리는 이유가 아니라 여름말을 이렇게 일부러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보다가 자료를 보다가 좀 신기한 게 나오면은 아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를 제가 골라오는 거거든요. 오늘도 어디 그 자료 찾다가 우연히 봤어요. 우리 지금 먹는 바나나 1930년대 미국이 그로미셀이라는 품종으로 개량해서 전 세계에 퍼뜨린 게 최초인데 그나마 그것도 파나마병으로 전멸을 했대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그 바나나를 대체해서 먹는 캐번디시라는 품종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런 그 소소한 상식이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네. 네, 의견 받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

뱀파이어 위켄드, 에이펑크, 이어서 유리스믹스, 스윗 드림 들으셨습니다. 예, 유리스믹스 노래는 882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사실 이 스윗 드림 신청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마릴린 맨슨 버전으로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참 많이 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문게이전님께서 제가 며칠 전 여는 말에 위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다라는 말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보내셨네요. 그 시절 글램 메탈 노랫말 중 영원히 그대 곁에 있을 겁니다 하는 구절이 흔했던 이유가 다 뜻이 있었던 듯 이렇게 보내셨네요. 이건 모든 뭐 록이나 팝이든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딱 그냥 유어나드 언론이죠. 근데 특히 글램 메탈에 많았나 봐요. 문계이저님은 그렇게 느끼셨나 봅니다. 저는 모든 팝이나 록 중에서 그 사랑과 위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늘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꼭 집어서 글램 메탈이라고 해주셨네. 네. 문계이저님 혹시 이 글램 메탈 중에서 이 영원히 그대 곁에 있을 거다라고 한 대표곡 한 몇 곡만 올려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선곡해보겠습니다.

디오, 홀리다이버. 이어서 아이언 앤 와인, 플라잉리스 버드, 아메리칸 마우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디오 노래는 1310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언 앤 와인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여드린 노래인데 어떠셨을까요? 제가 락과 포크를 이제 주로 선곡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신청곡 많이 반영을 하죠. 예, 저는 락은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상대적으로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는 포크를 많이 선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손 애플입니다. 매미는 비가 와도 온다.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5685번입니다. 친구가 자꾸 자기 자랑을 합니다.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부터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까지 듣다 보면 제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제는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만나야 할까요?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20년 봤으면 뭐 그 친구 본 모습을 본 거죠. 자랑하는 친구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불안한 사람입니다. 진짜 잘나가는 사람이요. 절대 자기 자랑 안 합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확인받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당신이 초라해지는 거, 우리 5685번님 초라해지는 거,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그 친구는 자기 인생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5685번님은 그거를 듣고 자신의 인생을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게임이 안 맞죠. 오래된 친구라서 만나야 하냐 이렇게 쓰셨는데 아닙니다. 20년 만났다고 계속 만나야 하는 거 아니죠. 친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시죠?

같이 있으면 편하고 만나고 오면 기분 좋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하죠. 근데 만나고 왔는데 기운이 더러워요. 그러면 그냥 그건 아는 사람이에요. 20년 된 아는 사람. 나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나 좀 인정해줘 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떤 뭐라 그럴까 리액션 이런 걸 한번 바꿔보세요. 나 얼마 벌었어 그러면은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아이고 너 요새 많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면 초라해지지 않겠죠. 오히려 불쌍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5685번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뭐 당장 손절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간격을 늘리세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봤다 그러면 한 석 달에 한 번 보고 그리고 뭐 시간도 좀 줄이고 밥 한 끼 정도 먹으면서 자랑 뭐 들어주세요. 그 정도면 뭐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 듣잖아요. 그러면 멘탈 나갑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당신의 기분을 희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친구는 자랑할 친구가 우리 5685번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그건 그 친구 문제고 우리의 문제는 아니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숙제는 우리 5685번님 기분 지키는 겁니다. 이번 달 그냥 만나지 마세요. 그게 답입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The Cars, Just What I Need 들으셨습니다. 아, 5685번님. 그래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거, 그분, 어떤 친구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 좀 잘났다고 인정해줘, 인정해줘 부탁드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돌려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5685번님 마음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 친구 많이 위로해 주세요. 네. 9845번님 안녕하세요. 오늘 신청곡 커팅 크루 I Just Did In Your Arms 오랜만에 신청곡 보내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듣겠습니다. Cutting Crew, I Just Did In Your Arms.

커팅 크루, I just did in your arms. 이어서 해리 스타일스, as it were. 그리고 The Pretenders, I'll stand by you. 세 곡 들으셨습니다. 이 9845님, 커팅 크루 노래 덕분에 오랜만에 저도 잘 들었습니다. 9월 4일,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 저녁 8시 인천 신포동에서 권순우 밴드 공연이 있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 샵 0951로 보내주시면 개별 안내 나갈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럴 때 같이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네요.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권순우 밴드 자유인 들으면서 권순우의 새벽 공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

0: 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더러운 세월 홀로 참으며 홍시가 된 땡감을 안아요.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 지역과 배수구, 배수 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TBS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0: 4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1: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당분간 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늘까지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아이,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출근길 고속도로 곳곳에 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부리 쪽으로 가는데 강일 부근에서는 일부 차로를 막고 중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3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안양터널 부근 2, 3차로에 걸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횡성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부근 2, 3차로에 걸쳐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 습도는 8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2: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3: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횡성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 처리가 3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출근길도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양화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터널 지나자마자 3차로에서는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 또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행주대교부터 사고지점까지 밀립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관련한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